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무더위가 깊어지는 계절이죠. 담장과 골목길을 걷다 보면은 주황빛 나팔 모양의 꽃을 또 탄스럽게 피어올린 능소화를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싱그러운 빛을 잃지 않고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해주죠. 능소화는 오랜 시간 줄기를 뻗고 기다린 끝에 이렇게 한여름이 되면은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일까요? 능소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에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요.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도 때가 이르매 우리가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능소화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랑의 들한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사랑의 뜰한 오늘 준비한 첫 곡은요. 워시 클래식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워시글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오늘 월요일 아침 사랑해드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반갑게 또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9007번님 반갑습니다. 피디님 청소를 하면서요 방송 듣고 있어요. 아바아버지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곡도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육아는 81번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라고요. 시원한 캐롤 찬양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죠? 주말, 주일 동안 정말 더웠어요. 오늘도 더운 것 같은데, 저희 포항은 정말 왜 중대 폭염이 내릴 정도로 포항이 굉장히 주말에 더웠습니다. 1595번님께서요, 샬롬 대구보다 더 더운 포항. 피디님과 포항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더워서 어떻게 주말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산과 포항에 첫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렸었잖아요. 그죠? 와, 중대 폭염 경보 수준이 내릴 만큼은 정말 덥다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해주고 계세요. 6144번님,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부탁드려요. 영덕에서 지금 어플로 일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아마 세탁소를 하시는 분 맞으시죠? 우리 유창엽님. 네. 열심히 또 일하시면서 방송 들어주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3923번님,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라는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3923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곡 한번 신청해 주세요. 네,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번 수요일이 초복인가요? 몰랐네요. 보양하셔요라고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육아는 81번이면 수요일 메뉴가 나왔네요. 삼계탕. 네. 또 초복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네, 저도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했더란 은혜로운 찬양 시원한 곡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생각나는 찬양, 네, 무더운 여름 생각나는 뭐 과일도 좋지만 음료도 좋지만 시원한 찬양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9시 17분을 넘어섰습니다. 아, 수요일이 초복이라서 그럴까요? 먹는 얘기 참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갑자기 배가 급, 네, 고파집니다. 1595번님께서는 오이 냉국, 콩국수. 와, 다 군침 도는 시원한 메뉴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초계탕도 시원하죠. 라고 907번님 보내주셨고요. 콩국수. 네,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초복이라 좀 건강한 메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교회 그 메뉴들을 지금 공유해주고 계세요. 1595번님은 뭘 드셨나 봤더니 와, 몸보신을 하셨네요. 진짜 저희 교회는 어제 점심에 토종닭 백숙에 녹두 닭죽으로 풍성하게 식사 교제 나누었답니다 라고요. 이 초복을 앞두고 정말 네, 아주 건강한 네, 식사를 하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어제 뭐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메뉴들을 지금 막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네, 어제 먹었던 뭐 식사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듣고 싶은 찬양도 좋고 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연들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출첵 제시어는요. 좋아입니다. 좋아. 좋다라는 거는 그 앞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좋아, 아니면 찬양이 좋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가 좋아. 무엇이 가장 이 아침에 설레게 하고 가장 좋은지 이 빈칸을 채워서 네모 좋아라고 들어오세요. 모든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 두 글자도 괜찮습니다. 그냥 좋아라고 두 글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조아 두 글자로 들어오세요. 9507번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아바 아버지,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하시죠.

희수빌의 무명이어도 좋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거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좋아라는 출책 같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과일로 좀 메뉴가 바뀌었어요. 복숭아, 수박 좋아해요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카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포도,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바버지 좋아요라고 하시면서도 남겨주셨어요. 네. 4540번님 출첵 보내주셨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2667번님, 이제 출첵합니다. 다른 일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놓쳤어요. 오늘 그 온도가요, 기본이 37도라고 하니 엄청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면서 조금은 시원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저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시면서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416번님께서요, 사진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와, 해변을 건네, 그때 보내주셨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PD님, 좋아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앞에 절을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아버지 만드신 바다도 좋아요. 네. 6월 말 여전도회 친구들과 서해 바다에서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주세요라고요 보내주셨네요. 또 한번 다녀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죠? 6월은 서해로 갔다면 이제 한

7월은 동해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바로 가까이 있겠지만요. 주연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리톤 고성현 씨의 찬양 시편 23편이었습니다. 1075님 아직 외근 시작하기 전인데요. 벌써 33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도 화이팅 해야죠.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보니까 3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2도가 또그 사이에 오를 수도 있죠. 네. 아,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죠?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낮 최고 기온이. 네. 최저 기온이 27도입니다. 네. 최고는 36도고요. 체감은 거의 더 오르겠죠? 32도, 33도. 뭐 진짜 지금 현재 네, 체감 온도는 한 32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물도 자주 자주 드시고요. 네, 그늘막에도 좀 가셔서 좀 쉬시고 더위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이들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준비한 1부 끝곡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신청해 주셨어요. 2667번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두 곡의 찬양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2: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0: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무엇을 붙잡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나와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도중 세 번의 대화가 있는데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출신 두 며느리와 인생의 미래를 놓고 나눈 두 번의 대화가 됩니다. 본문은 세 사람의 대화를 압축 요약하지만 인생이 달린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시작합니다. 6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는 걸 밝혔음에도 7절에서 다시 그녀가 거기 있던 곳에서부터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기 있던 곳은 부사 샴마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일반적인 장소를 사용했을까요? 만약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압, 거기에서 나오고 라고 특정했으면 본문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소인 거기 있던 곳에서 나오면이라고 하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도 텅 빈 삶을 돌아보고 채움을 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모압 있던 곳에서 나오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의 부사 거기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룻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TV 앞에서 소파 위에서 골프장 위에서 침대 위에서 축구장과 산과 바다와 계곡에서 헤매고 있다면 거기 있는 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영생의 구원도 질병의 구원도 가난의 구원도 불행의 구원도 삶의 다양한 문제의 구원도 거기 있던 곳에서 나오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을 핑계로, 잠을 핑계로, 피곤을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인간관계를 핑계로, 여행을 핑계로 붙잡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붙잡도록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아등바등 살았던 이방 땅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백성을

0: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텅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때 체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요? 텅빈 삶을 채우려면 그곳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세 사람이 얼마나 함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자들은 현재의 위치를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사해 위쪽의 요단 강변이나 리시온 해변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을 건너면 유대 땅이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들에게 고국을 떠나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입에 바른 빈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면서 두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선대했는데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라고 축복을 빕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이 선대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헌신과 충성,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말로 인자,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헤세드를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상급자가 공궁에 처한 하급자에게 베풀어주는 인애야말로 최고의 사랑이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위로와 행복을 누리라고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까지 선언합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3100년 전 나와는 무관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가요?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랑과 희생을 또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과 희생과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임에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고 지금도 헤세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청하면 텅빔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주 최고의 지존자인 하나님께서도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헤세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 놓여 인들을 보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급자라면, 내가 갑이라면 끊임없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우리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채움교회 256국에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성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호산나 싱어제의 찬양으로 사랑했더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와,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찬양,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이 무더운 여름, 그래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있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들어오셔서 그렇게 은혜 풍덩 빠져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네. 이분은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함께 요두 글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까지 7080 골든 가스펠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멘. 네. 우리 4540번님도 아멘으로 들어오셨고요. 1416번님, 2667번님, 그리고 6481번님도 함께 이렇게 들어와주셨습니다. 아, 2667번님은 방 안에서 몸을 살짝 흔들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흥이 나는 밝은 곡이 나오시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같이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출첵은 함께입니다. 극동방송 사랑이들한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접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요. 함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분들 또첫 방문자 분들께는요. 선물을 거의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용기 내셔서 함께로 지금 들어오시면은 네,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오세요. 강찬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캔송 키즈 찬양의 여름 성경학교 교가였어요. 310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니 벌써 50년 전이네요. 흥겹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아,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곡이네요. 50년 이상 된, 네, 여름성경학교 교가였습니다. 네. 같이 또 따라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4540번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지금 저도 영화부 교사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6181번님도 여름성경학교 교가네요. 라고 하시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는 순수해서 그럴까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마냥 좋았고요. 전도하는 것도 좋았고 더운 여름에 더운지도 모르고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파도소리 시원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어릴 적에 더운지 모르고 막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땀띠도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무릎도 오금도 그렇고요. 그죠? 그 사이에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땀띠가 나서 더운지도 모르고 밖에서 뛰어놀았던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네. 오늘 함께

함께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출첵 받고 있습니다. 5463번님 함께 듣고 싶어요라고요. 거기 있었다라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떡하죠? 전에도 한번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조범진님의 찬양은 있거든요. 근데 이세 분이 부른 곡이 없네요. 네, 다음에 저희가 준비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잠시 후에 조범진 씨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은 준비했으니까요. 이곡 대신 함께 나눌게요. 죄송해요. 네. 함께라는 두 글자로 출첵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5889번님이세요. 샬롬. 원래는 일본만 방송을 듣다가요. 오늘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지켜보다가 늦은 출첵을 합니다. 함께 기도 요청 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런 혈압 저하와 또 어지럼증으로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께 닿기를 기도 요청 드립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이빅밴드 우리 함께 걸어가요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5889번님, 네, 아버지께서 지금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뜨랑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5889번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혈압 저하와 어지럼증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정에 돌아오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네. 아이빅 밴드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아이빅 밴드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찬양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에요. 경북 봉화 평지에 그 폭염 경보가 지금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또 양산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고요. 또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라는 두 글자로 출제 보내주고 계시고요. 주변에 정말 이 무더운 여름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을 또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면서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라고 4540번님 보내주셨고요. 육아는 82번님도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5889번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5216번님도 아멘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조범진님의 찬양,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새롭게 하소서 조범진 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퀴즈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우미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전에 아마 이 찬양이 나갔던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좀 다르게 내봤어요. 땡땡땡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누구의 열심일까요? 여기에 들어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문제도 주관식 문제이고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히읗, 니은, 니은. 히읗, 니은, 니은.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히읗, 니은, 니은의 열심. 5297번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어요. 땡땡땡 맞습니다. 퀴즈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 왜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다니 대단하신데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분을 부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아이들도 아는 땡땡땡 이분 누굴까요? 당근 땡땡땡이시죠? 라고 하셨는데 어머 당근 맞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러빔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오늘은 우미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파워풀한 음성을 갖고 있죠. 우미쉘의 땡땡땡의 열심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끝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땡땡땡의 열심 우미쉘의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0: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서머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땡땡땡의 열심이었죠.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정답이었고요.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995번님 그리고 7367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월요일 아침 보내드린 사랑이들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 팀루거쉽의 함께 지어서 가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들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데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며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 외에도 좋은 종교들이 많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근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계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느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본인이 경험했던 예를 들어 소개해 보면 저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모르는 영적 영역에 있어서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77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산의 아리랑곡의 한 암자에서 겪었던 그때 일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도 믿기가 어려운 경험입니다. 내가 귀신과 대화를 나눴으며 귀신이 주는 밥을 먹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전에 본인이 겪었던 일이고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경험적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정말 귀신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귀신이 있는데 왜 참신인 하나님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다면 반드시 참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귀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옛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둥근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 뒤져도 발견할 수가 없으나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늘과 땅의 크기만이 아니라 우주의 크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인 빛이 20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말은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최고의 능력인 반도체 마이크로 칩에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정보량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의 용량이 그 용량을 넘는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문제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0: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철새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쉴 곳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은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을 것을 가르치지만 재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났던 인간들을 다시 찾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은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0: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은나라의 주왕이 어느 날 상하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현자 기자는 주왕의 파멸을 내다봤어요. 상하 젓가락은 흙그릇과 어울리지 않으니 곧 옥으로 만든 그릇을 쓰게 될 것이고 옥그릇에는 나물보다 값비싼 고기 요리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음식은 소박한 집과 어울리지 않으니 화려한 궁궐을 짓게 되고 결국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실제로 주왕은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술을 산처럼 쌓고 연못에 술을 채울 만큼 사치를 일삼았어요. 또 술과 여자에 빠져 엽기적인 만행을 거듭했고 기자의 예언대로 5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파멸도 욕심에서 시작하였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어떤 일의 끝이 궁금할 때는 먼저 시작을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길 소망하며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 유혹을 이기어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덕이 있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할 터인데도 우리가 또한 그렇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내어 뱉는 말들이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그런 복된 말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한 입술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도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76세 언니가 넘어졌어요. 큰 사고 없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언니가 넘어지셨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1: 그렇네요. 아이고. 네. 그래도 이 말씀 보니까 크게 많이 다치시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0: 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1: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3459님 언니 되시는 76세가 되는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넘어지셔서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도문을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을 붙들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

0: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날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또한 이 자매들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유받으실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64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8월 11일 환호여 중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2주 정도 하더니 지금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10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하고 엄마의 중보기도 제목이었습니다.
0: 참 어머니 엄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모릅니다. 네. 좀 어릴 때에 좀 곁길로 갔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아들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6466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노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있게 될 검정고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20대 30대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검정고시부터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가 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이 6466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아들이 속히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검정고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이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 아주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 아들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서 81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위층 706호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밤낮 집에만 있는데 새벽에도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속히 이사가길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요새 층간소음으로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0: 여기 이사 가신다는 건 위층이 이사 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본인이 이사 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좀 위층이 이사 가기를 바라는 거겠죠? 아, 힘드시지만 저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특별히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의 이 이웃과의 관계가 옳지 못할 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희들이 압니다. 특별히 이

살림이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층간소음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위층에 사시는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0: 합니다. 이어서 813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귀한 집사님이 마음을 많이 다쳐서 잠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서 회복되어 맡은 본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동역자들이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1: 참 관계가 네. 이렇게 멀어지면 서로가 마음이 아프고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일 사모님 정말 마음 아픈 기도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분처럼 원치 않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 계신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분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밝히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하며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4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방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집사님은 며칠 전 남편분께서 심근경색으로 시술 후 회복 중이시고 두 번째 집사님은 팔꿈치 근육이 파열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집사님은 사회복지사 실습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실습 과정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같은 구역이나 목장 식구들인 것 같죠.
1: 그렇죠.
0: 예. 네,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4714님이 참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기도가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 또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714님 오늘 이렇게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방에 함께 거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 가운데 남편분께서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하고 회복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잘 돌보며 관리해서 과거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0: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팔꿈치 근육이 파열되어져 있는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어울려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팔꿈치 근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로 실습하고 계시는 집사님, 실습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 긴 시간 실습 과정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취업하게 될 터인데 좋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과정을 잘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정말 중보 기도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4714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4714번님의 사랑방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인데요. 530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3차 신경통으로 입과 볼이 많이 아픕니다. 나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참 많이 힘든 참, 시간을
0: 힘드시겠네요.
1: 보내고 계시네요.
0: 예. 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304님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신경통으로 입과 볼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입과 볼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5304님에게도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신경통이 사라지며 이제는 온전한 감각을 가지고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만 아니라 입만 아니라 볼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포항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720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우울증과 불안증이 사라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짧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지만 아주

0: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하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우리가 가끔씩 이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두 분이신데 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7201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201님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이렇게 마음과 몸이 힘들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오니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므로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이 7201님에게도 그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심려가 여러 가지로 걱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케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치유되기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친정엄마가 내일 난소 수치가 높아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정엄마가 연세가 81세이신데 입이 너무 써서 밥을 잘 못 드시고 밥 드시고 나면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식사를 잘 못 하십니다. 원인을 잘 찾고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1: 그렇네요. 네네. 또 연세도 많으셔서 더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87님 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81세가 되셔서 연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로하신 분들도 강건케 하셔서 남은 삶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해 주실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친정 어머니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셔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식사가 잘 되어질 때에 건강도 유지될 수가 있고 또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겠사오니 무엇보다도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입맛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먹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고 또 약물치료나 다른 방법으로도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의사를 도우시고 주변에 돕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좋은 의사 만나고 또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무릎 통증 나음받고 있어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 갑니다. 가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안전하고 주님의 열매가 맺는 시간이기를 기도해 주세요. 일정과 그 지역 위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그러네, 귀한 일 하십니다. 자, 어느 교회이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507님께서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저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인은 몸이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있는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귀하게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곧 말일이 다가올 터인데 단기 선교팀들이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몇 분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가시는 그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왕이면 단기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준비하는 기도와 저분들의 계획하는 일정과 저분들이 기대하는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게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그 카자흐스탄 지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이 라마나욧과 같은 복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있기를 위하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902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홍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는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올 여름 지교회마다 교회 학교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며 여름 행사 잘 하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 준비 위에 힘들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아멘. 9029번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지금 아주 바쁠
1: 그렇죠.
0: 텐데요.
1: 다들 바쁘시고 네.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여름에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좋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029님께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교사들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준비하는 그 일들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왕이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또 자신들의 그 귀한 삶을 헌신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역하는 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이번 여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름 행사의 날씨나 또 주변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은혜스러운 성경학교

0: 학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본인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되어져서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저희 교회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중보기도 제목과 목사님의 기도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입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세계록교회 하홍일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세계록교회 하홍일 목사님, 진행의 오천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인천 청운교회에서 26개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코람데오 정신을 바탕으로 교계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202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대표단은 대회와 더불어 교계와 사회, 각 영역에서 헌신해온 목회자와 교수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인식 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기독교인은 73%로 전체 평균인 68%를 웃돌았고 경제 변화

0: 상황에서 삶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도들의 주식 참여율은 48%에 그쳐 기독교인들이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심각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그동안 돈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 밖으로 밀어두면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자랑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 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기도 대성회는 지난 10일 개막해 사흘간 이어졌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총감의 성공적인 편찬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감 발행 사업은 한영훈 서울 한영대 총장이 직접 기획해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교단의 역사와 성과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해외 한인 이민교회 발전사까지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최근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방대한 교계 역사 자료를 기증받아 편찬 작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생명을 나누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가족 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총 584만 8천 원의 성금을 모으고 최근 전국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에게 건강식품과 감사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후 5개월 만에 두 명의 환아를 살리고 떠난 승준이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67건의 자발적인 대중기부가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증인 유가족들은 무더운 장마철에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기증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42가정에 총 3,300만 원의 출산 격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예배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둔 42가정을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네 자녀 가정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성도 2,814명의 교적 자료를 연계해 처음 산출한 교회형 합계 출산율은 1.86명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장려금 수혜 가정의 세 자녀 이상 비율이 37.4%를 기록해 비수혜 가정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공동체가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6도, 평양 32도입니다. 오늘 경북 중남부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으니 온열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0: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흠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포항시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과

0: 시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시민들의 안위와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9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2026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후반기를 맞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서 교회의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화인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간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에도 말씀 사역을 이어가시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원 찬양대와 관현악단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 중에 대원들 모두가 은혜받게 하시고 찬양을 들을 때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날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찬양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 늘 잘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환자들 여러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수술 후에 또 항암 치료받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전화까지? 아닙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 막 목이 메여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전화를 해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3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옷을 입고 오늘 이 좋은 교회 건강하게 걸어 나오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짜증내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해보세요.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시작.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추억의 영화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뭐죠?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이 세계적인 명작, 이 소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1037페이지의 이 소설 대작이 이 출발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마가렛 미첼이라는 소설가인데 이 글을 써놓고 당시의 출판사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이 무명 작가의 소설을 출판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첼이 낙심하지 않고 7년 동안 먼저 열심히 모든 출판사들에게 다 뛰어다녔다는 것. 제발 제 작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어느 날 한 번은 아틀란타 지방신문에 조그마한 보도가 나왔어요.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 아틀란타에 왔다가 방금 뉴욕으로 떠났다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신문기사를 보자마자 보따리에 보자기에 이 소설을 다 싸가지고 작품을 싸서 뛰어간 거예요. 왜? 출판사 사장 만나러 역으로 뛰어간 거예요. 다행히 사장을 만났어요. 막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사장님 한 번만 내 작품을 읽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기차를 타고서는 선반에다가 이 보따리를 던져버려요. 관심 없어요. 누가 그 작품을 읽겠어요? 그런데 두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은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이 차장이 혹시 레이슨 사장님이십니까? 예, 맞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출발한 지 두 시간 후에 전보가 왔다는 거예요. 뭔 전보입니까? 하고 딱 보니까 하는 말이 사장님, 제 원고를 읽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장님은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보내냐고 확 구겨서 던져버려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두 시간 후에 또 전보가 와서 또 차장이 찾아와서 아, 이 전보가 왔다고. 혹시 사장님 아직도 읽지 않았다면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 여러분, 세 번째 두 시간 후에 또 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보를 받았을 때 이 사장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야, 이런 여자 처음 봤다. 재미만 없어봐라, 막 그냥 막. 가만둔다 하고 던져놓은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품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딱 보따리를 열어서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때부터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뉴욕이 다 왔는데 뉴욕에 내리지도 않고 끝까지 그 작품 읽는다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10년 만에 이 사장이 이 글을 다 읽고 감동을 받고 소설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칫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영화를 꼽으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 기억하십니까? 스칼렛 오하라 그리고 레트 버틀러가 주연한 이 영화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 영화를 본다고 그래요. 저도 여러 번 미국 가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트라이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몇 번 기도해놓고 아 이거 안 되면 때리쳐.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요 달까지 안 되면 아이 내가 그만둘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까? 기도가 답이다! 크게 기도가 답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내 머리로 안 돼요. 내 기술로, 내 지식으로 안 돼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1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70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유다를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바로 기도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가 누구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웨슬리는요 찬송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이 웨슬리가 지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는 아들을 몇 명이나 키웠느냐? 놀라지 말아요. 무려 아이들을 19명이나 키웠어요. 9명이 아닙니다. 19명을 키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19명 키우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꼭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19명이 엄마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그러면 19명이 지 죽은 듯이 엄마 기도하면은 건드리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기도할 때는 이것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쯤 꼭 기도한다. 19명을 키워도 1시간 기도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아들 하나인데도 하나 때문에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 키우는데 정신이 없대. 하긴 뭐 그래요. 백수도 코피 터지는데 얼마나 바쁜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하루 24시간 1440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까? 얼마나 TV 보는데 괜히 그 먹는 프로그램에 마음을 다 빼앗겨. 먹는 거 보면서 열받고 말이야. 먹고 싶어하고. 나는 아예 먹는 프로그램 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살이 잘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봐요. 대한민국은 틀었다 하면 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노래, 트로트 프로그램이면. 그러니 모두가 그런 TV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죠.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보고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시간 다 보내. 그러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 바쁘실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꼭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게 편안하십니까?

그때가 사실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때가 위험한 때. 왜? 어느 정도 사람이 잘 되고 돈 벌고 모든 게 편안하면 그때부터 유혹이 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과거에 그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좀 즐기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안주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다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야단만 친 질타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정말 예수 잘 믿었습니다.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더 아이고 교인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잘 아시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펄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리가 높아질수록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만하면 됐죠. 아니,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다 맡기고 이만하면 됐죠. 얼마든지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늘 서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오후에 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좀 이렇게 셋을 다해 설교하면 하루라도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어려운 때 새벽에 월요일 나오는 교인들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가 자빠져서 잠을 자겠느냐. 아멘 안 하면 잡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도 월요일날 담임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수록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건강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 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순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니까 기도조차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검술이 좋았어요.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언제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딱 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굉장히 놀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르셨어요? 아니 몰랐는데.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암입니다. 암. 청청벽락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6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할아버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셔서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때부터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래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밥 먹다가 확 그릇을 던지고 화를 내고 이걸 왜 이렇게 싱겁게 했냐고 막 던져버리고 이거 한 번도 반찬 투정을 안 하신 분인데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구석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며칠 계속되니까 아,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듣기는 요즘 그렇게 화내신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할머니에게 잘했잖아요. 할아버지 도대체 왜 요즘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시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결혼 6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할망구한테 화를 낸 적이 없대. 너무 착하게 살았대. 너무 순진한 우리 집사람인데 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이거야. 그때 지금부터 내가 훈련시키는 거라. 지금부터 내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어떤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 따라오는 동안은 잘 살아라고 교육시키는 거라는 거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훈련시켜야 돼 그러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걸 말씀하는 걸 목사님이 듣고 며칠 뒤에 조용히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 할머니. 예. 요즘 그렇게 섭섭해서 우신다면서요.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달라졌죠. 예. 근데 할아버지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다 듣더니 목사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왜 우셨어요? 아니, 알면서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요 얘기야.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의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사랑하면서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영감의 마음을 아니까 눈물이 나서 울었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이야, 나는 이 얘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야. 영감이 잔소리해서 화를 내서 섭섭해서 운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저렇게 위해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울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것,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에 얼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정말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따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고담주를 보탰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일어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 지금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람이 되는 거 봤는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시장바닥에서 고생하고 맨날 나만 마음은 두드리패고 우리 어머니 보살이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두드리패고 내가 뭐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새벽기도 요 권사님 앉은 자리가 내 자리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저 봐요. 나 이래봐도 미국 가서 박사 받아서 여기 우리 청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부모 원망하지 마라. 우리 집 돈 없는 거 기죽지 마라. 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오는겨? 날마다 나는 이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의에 만나겠나. 참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안 하면 뭐. 저는 진짜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관한 교훈이 시작.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면서 정작 기도 안 한다니까. 아 나 이제 아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목사님 다음에 내 시간 남은 할게. 아 그러니까 안 돼. 기도는 깨닫는 순간 이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 미국의 세계적인 기도 운동가죠 닥 이스트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방해물을 깔기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널리 얘기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알아요. 아 이게 보통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라니까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 마귀가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오늘 저녁에 유혹이 생겨. 술 한잔 한다는 유혹이 또 생기고 오늘 밤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아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별별 어려움이 다 많아. 요걸 이겨야 돼. 요걸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기고 교회 한번 나와봐요. 하나님이 일생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래도 새벽기도 안 나올 거니까 아멘 안 할 거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딱 결정하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에요. 욕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가 소중한 걸 깨닫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은 기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요.

70이 다 돼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나서 그분이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둘이서 만나서 회포를 풀고 정말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친구에게 물었대. 여보게 집사님이 자네 애들 몇 명이지? 아, 이남 일녀지. 어떻게 지금 잘 사나?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제가 지금 얘기를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네 애들을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그분이 친구가 자기에게 물었어요. 자기에게 너 애들은 어떻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남 일녀인데 다 잘 살아. 근데 있잖아. 왜 이놈의 자식들은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죽겠어. 죽겠어. 매일 돈 달라고 그러고 달라는 것밖에 없어. 심지어는 손자 손녀들 다 손에 쥐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할아버지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친구에게 보면 자네 애는 내가 알기로는 애 아들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한참 있다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네. 미안하네. 자네한테 말했어야 되는데 내 아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어. 여보게 나는 오늘 자네가 부럽다네. 자네 애들이 찾아와서 달라달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나? 손자 손녀가 심지어 와서 달라고 했다면 자네는 진짜 복받은 사람일세. 여보게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나? 이게 다 아멘도 안 하신다. 무조건 죽여놔.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집사님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얘기해 준 이야기.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아이들이 찾아와서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무조건 달라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았으면 다 줘요. 아이고 달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요. 아멘도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어.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자녀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가 무슨 어렵습니까? 기도는 뭐 화려한 문장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내 힘으로 안 된다. 한번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내가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등록하신 귀한 따님과 아드님 위에, 오늘 저기를 방문하신 백남도 사장님, 이의홍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한동은 신문희 선교사님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태국의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오해피데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제 지연 PD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주 동안씩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조선 팔도 이런 말 아시죠? 원래 우리 한반도 남북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팔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도로 나뉘기도 했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3개 도가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를 따라서 또 대칭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13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영토가 북한 지역, 한반도 북쪽이다라고 한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영토는 이제 북쪽이다.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다른 나라다라고 해버린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하면 남쪽만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할 북녘의 땅, 또 한반도 북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아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야 뭐 나뉘고 갈라졌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민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 통일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계신 지역 저는 우리 조선팔도 가운데 또는 어느 도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굽니다. 여러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석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예, 서머 스페셜 두 번째 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자, 중한 아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접속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함께 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북한에는 어느 지역이 있구나, 어떤 땅이 있구나,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OFP데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한두 가지는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첫 찬양 어린이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린 김에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서 함께하고 있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전국의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또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런 찬양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죠?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통일을 꿈꾸는 시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특별히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2시를 기해서 경기도 가평과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 이 무더위,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외활동하실 때는 이런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이 금지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늘에 계시고 가급적이면 바깥활동 좀 자제하시면서 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의 도시 포항에서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0691 성도님 분당 서현에서 오늘도 많이 덥고 습하네요. 목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폭염 속에서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1113 성도님 복음 통일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평택이에요. 너무나도 더운데 이 또한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또 겨울이 되면 이 더운 날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 남양주에서도 서귀포에서도 또 고흥에서도 전남 무안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출첵 안 남기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자, 신청 찬양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얼른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 두 뼘씩만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볼까요? 자, 오늘도 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문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알아가기 통일을 배워가는 것에 열심을 내주셨어요. 자, 오늘도 지치지 말고 준비되셨습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오늘 총 두 문제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돼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그 북한의 행정구역, 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문제. 북한의 해방 이후에 생긴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나 뭐 조선시대 때는 없던 행정구역 지명이 있어요. 바로 양강도라는 도와 자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는 저기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평안도, 또 이쪽 옆으로는 함경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두 도가 북한에 새로 생긴 도인데요. 이 도는 남쪽에 13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북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새롭게 만든 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양강도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명은 도 양쪽에 두 강이 있다라고 해서 양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에서 말하는 양강도에서 양강을 뜻하는 두 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자,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입니다. 양강도는, 이 지명은 양쪽에 강이 두 개가 있다, 강이 양쪽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강도인데 이 두 강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1번은 압록강, 2번은 두만강, 3번은 대동강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실 때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려요.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대동강인데요. 양강도라는 북한에 새로 생긴 도 지명을 뜻하는 양강, 두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가운데 정답.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예, 피아오십의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자, 지금 시각 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정답이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그죠? 그리고 대동강이었습니다. 양강도라는 도가 행정구역이 북한에 새로 생겼는데 양쪽에 강이 있어서 양강도래요. 그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 대동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하셨는데 맞아요. 지도 보면 우리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백두산의 기점으로 왼쪽에는 서해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또 오른쪽에는 동해로 두만강이 흐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대동강입니다. 3번. 대동강은 그럼 무슨 강이냐?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평양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찬양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정답 3번입니다. 2409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의정부예요.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압록강 틀리셨어요. 야,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손부채라도 하시고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하세요. 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통일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 0684 성도님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저를 아는 분, 제 방송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북한 주민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서 남깁니다. 4316님, 그리고 광주에서 듣고 있어요. 4728님 정답 대동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맞아 통일 배우기 오늘의 상식 퀴즈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조선팔도였잖아요. 뭐 황해도, 경기도, 또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된 도가 있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지명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도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자, 대한민국 이 남쪽에도 이 지명이 있고 북한에도 이 지명이 있는 같은 명칭의 도를 갖는,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분단돼 있는 이 도는 어디일까요? 이거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맞히실 수 있겠지만 보기 드립니다. 자,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보기도 안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뭐 이거요 하셨는데 누구라고나 안 알려드려야지. 자, 분단된 도예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우리 민족을 또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듯 이 도만큼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우리 남해도 있고 북한에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충청도도 많이 가시지만 여기도 많이 가세요. 강릉이나 뭐 속초, 양양 이런 곳이 있는 곳, 여기 그리고 금강산도 이 도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의 이도예요. 자, 1번은 분단된 도는 어디일까 맞히시는 겁니다. 1번이 강원도, 2번이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현석주 이계영의 음성으로 빠른 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방송 썸머 스페셜.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OFP 데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더 품어보는 그런 시간들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일 상식들 매일 두 문제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명칭이 같은 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강원도였습니다.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지도를 펴보면 남쪽에도 북한, 강원도가 있고 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우리의 강원도가 강원남도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참 설레고 그렇지요. 하나 될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성도 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프로 감사해요 하시면서 3094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여름휴가 강원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가셔서 이왕이면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가시고 북한 땅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하시면 우리 강원극동방송 속초에 있으니까 들러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준비해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답장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754님,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들으며 강원도 가는 중이시래요. 아이들이 정답! 강원도! 라고 외치네요 하셨는데, 충전의 시간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303 성도님은 친정아버지가 강원도 평강이 고향이라고 또 그리워만 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아쉽기만 한 곳이에요 하셨는데, 이 분단된 도가 하나 되듯 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오늘 행정 지역을 가지고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통일 이후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13개 극동방송과 함께 북한의 13개 행정구역의 각 중심지에 극동방송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강도와 자강도에도 극동방송이 세워져야겠지요. 그래서 각 지사별로 매칭해서 기도로 심고 있거든요. 복음 통일에 될 그날, 그리고 진짜 하나가 돼서 북한 땅에 극동방송이 각 지역 13군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예, 통일에 대한 또 북한 땅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더 깊어지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는 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조금 허전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통일의 배움도 알아가시고 마음도 더 크게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11.50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늘 이렇게 감사와 충만, 아, 하나님께 뭘 더 드릴까, 내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0: 말씀이 모르겠어. 제 안에 정말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셔서 아, 하늘에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게 아닌데도 이 작은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뭐 물질, 자녀, 뭐 내 건강 여러 가지 내 상황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1: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는 조현주 집사님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0: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이직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근무자를 뽑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5월 말에 그곳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아, 안 되나 보다 조금 좌절 아닌 좌절을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6월 4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6월 4일인가 5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면접을 보자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아 7월 1일부터 근무인데 뭐 전화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정말 그냥 면접 잘 보고 올게요. 그 대신 면접 볼 때 제 옆에 계세요. 제 옆에 와 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면접 갈게요. 라고 했는데 6월 5일에 면접 간 곳이 그냥 바로 7월 1일부터 근무자를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분들이 네 분이 면접을 봤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거는 어떤 내 이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면접관들의 마음 속에 네 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신 것 같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1: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펼쳐 보여주실까요?
0: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주일을 지내고 됐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일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가는 길에 미랄 헌금 그 극동방송 70주년 미랄 헌금 방송을 라이브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계속 벅차오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혹시 이걸까? 미랄 헌금일까? 내가 극동방송 정파 선교사를 정말 하면서도 사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커피 먹는 금액으로 정말 작게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1: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선교의 동역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0: 근데 그때 미라 헌금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감동을 계속 느끼고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이제 마무리될 쯤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미랄이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관원 목사님이신가 미랄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미랄 헌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미랄 찬양이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더 나은 열방을 위해서 주님 써주세요. 이 금액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늘 이렇게 감사와 충만 아, 하나님께 뭘 더 드릴까 내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 감사가 그 뒤로부터는 더 흘러넘치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0: 아빠, 엄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8년 동안 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들이셨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웠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본이 되어 주시고, 현주야,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남아있을 거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마음 표현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표현할게요. 건강하시고 저도 엄마, 아빠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따라가는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현주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0: 저희 지인의 시아버지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후유증 없이, 그리고 혹시라도 후유증이 있다면 정말 최소화돼서 일어나시고 회복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에, 우리 유혜정 저희 지인 가정에 하나님이 이 기회에 또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희 지인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믿음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꼭 나누고 싶어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조현주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닫힌 감옥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왕은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아주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홀연히 변화하는 그 모습도 보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지금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

지도자가 나오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성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여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하면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잃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고난이 없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세상의 손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또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어도 그 교회에 두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잡아들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들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헤롯이 이 교회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법이나 사회 규범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인기를 얻고 자기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권력의 모습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진리보다 여론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생명보다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은 그 예전 초대 교회의 상황과는 사뭇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힐 일은 없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칼에 죽임을 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분위기를 따르고 있고, 믿음보다 자기 유익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권력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진리마저 타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니 사실 손해봐야 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또 포기해야 할 것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지고 오해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을 성경은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롯의 손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많이 배치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감옥의 문은 아주 굳게 닫혔고 베드로는 인위적으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 야고보는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베드로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아마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때문에 스데반은 이미 죽었고 믿음 때문에 야고보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없었고 아니면 또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구하기 위하여 강제로 탈옥시킬 방법도 없었고 또 헤롯에게 맞설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5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어느 타이밍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야고보를 잃은 직후에 하고 있는 기도이지요. 분명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는 그 야고보를 위하여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지만 돌아오는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처럼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기도해도 기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방향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경험한 교회가 베드로가 잡히는 상황에 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베드로마저도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무력감과 이 두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이미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지만 어떤 문은 열리지 않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있더냐? 네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듣기나 하시는 걸까? 네가 여기서 더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하는 생각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그리고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기도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감옥의 문을 닫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기도는 막을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일 또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붙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라는 것을 대충은 짐작하는데 오늘 피곤하니 잠이나 자자 하는 그 마음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일까요? 아니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세상 모르고 그렇게 잤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이제 잘못하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 헤롯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니 아주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안정되고 평안해서 찾아오는 것이 평안일까요?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나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그 확신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쉴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내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런 평안, 다른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주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옥중에 빛을 비추며 베드로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그 감옥 안에 빛이 비치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는 수 없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평안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주의 천사가 깨어난 그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사람이 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쇠사슬도 쉽게 저절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또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던 잠도 깨워 일어났고 띠도 띠었고 신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갔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도 성도의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일어나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의 말씀, 그 주의 사명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쇠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저절로 열렸다라고 하죠. 부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닫혔다고 생각하는 문, 또 묶였다고 생각하는 그 사슬도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이렇게 닫힌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열리지 않는 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맞고 환경이 맞고 상황이 맞고 내 연약함이 막고 있는 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고, 아멘 좀 하소, 하나님께서 열리면 열시고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도하면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누구의 죽음이 있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이 함께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순교했고 왜 베드로는 구출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야고보의 순교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고 베드로의 구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에서 건지심으로 함께 하실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에는 문을 열어주심으로 역사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닫힌 문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며 설령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문이 아직 닫혀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헤롯의 손은 교회를 흔들 수 있지만 주님의 손보다는 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0: 감옥의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은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묶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 앞에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교회의 고백이며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기에게 기도하는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패 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감옥의 문을 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감옥의 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감옥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문이 열릴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아직 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어요? 자, 어제 오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뜨거운 날씨,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날도 덥고 푹푹 찌는데요, 우리 오늘 도전 찬양 해볼까요?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로바로 사전 섭외 없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어서 노래를 조금만 부르게 되면 선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상대방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딩동댕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는 겁니다.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자, 샵 1069.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앞소절 찬양 복음성가도 되고 찬송가도 될 텐데 살짝 부르면요, 이어서 부르는 게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이제 곡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참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정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만 보내셔도 좋고, 운전하는 분 빼고 도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 1069 도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이어 부르면은 선물인 거예요. 이어 부르면은. 자, 도전. 일단은 먼저 아주 빠르게 보내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이 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곡을. 자, 이분에게 도전. 잠깐만요. 벌써 도전 많이 주시네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8 신호 갑니다. 거의 쉬운 문제로 해요. 쉬운 찬양으로 제가 합니다.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7238번님 도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일반 전화로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자, 다시. 8580번님께 전화합니다. 8580번님.
1: 여보세요?
0: 주 안에
1: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0: 할렐루야. 정답.
1: 감사합니다.
0: 혹시 운전 중이에요?
1: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0: 남편 운전하고 조수석에 있고요.
1: 네.
0: 라디오를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0: 쉬어?
1: 네네.
0: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0: 예.
1: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선풍기 사러 가고 있어요?
1: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0: 있어요. 아, 선풍기 사서?
1: 하려고요.
0: 선풍기 네.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여기 인천.
0: 예.
1: 서창동입니다.
0: 인천 서창동에서.
1: 네. 아,
0: 많이 덥죠, 지금?
1: 너무 더워.
0: 너무 더워, 너무 더워.
1: 네.
0: 선풍기 좋은 거 사셨어요?
1: 네, 네, 아주 업소용으로 큰 거 샀어요.
0: 업소용으로.
1: 네네.
0: 아, 뭐 업소 하세요? 혹시 그런.
1: 아, 아니에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집에다가 아, 큰 거 하나 네. 두자.
1: 네네.
0: 평소에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들으세요?
1: 아유, 엄청 잘 듣죠.
0: 엄청 잘 들어요?
1: 네네.
0: 인천 지역이 보니까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아유, 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0: 그니까요. 빨간색 스티커도 네. 제가 많이 봤는데.
1: 네네.
0: 어, 교회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저는 강화 미르교회에 다니는 김임선 사모입니다.
0: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1: 네네.
0: 강화 미르교회.
1: 네네.
0: 교회는 또 강화 쪽이시군요.
1: 예, 강화에 있습니다. 교회.
0: 옆에 운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1: 네네.
0: 아, 오늘 또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쉬는 날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1: 네.
0: 그렇구나. 사모님 김인선 사모님.
1: 임금님 임선.
0: 임선. 아, 임금님 네네. 임선 사모님. 네.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아, 저는 맨날 제가 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많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더 많이 청취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성도들도 많이 네. 듣고 있어요?
1: 어, 우리 미르교 강화에 있는 미르교회는
0: 네.
1: 좀 나이 드신 거의 7, 8세 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0: 네네.
1: 네, 뭐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핸드폰에다가
1: 네.
0: 극동방송 어플 그 다운로드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네.
0: 그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그 TV 안 볼 때는 그 핸드폰 딱 누르기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네. 극동방송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
1: 없어요. 응? 처음이에요.
0: 어, 없어, 처음이야. 와,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라에?
1: 새끼라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던데 목사님 뭐 할까요?
0: 자, 목사님은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네.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1: 아,
0: 두부밀 담 예.
1: 저기 주얼리 할게요.
0: 주얼리.
1: 네네.
0: 아, 또 주얼리 하면 이거 목사님이 낄 틈이 없으니까
1: 네.
0: 어,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아,
0: 하나.
1: 감사합니다.
0: 하나 더.
1: 소곱창 드세요 그러면.
0: 소곱창.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하고 소곱창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아, 운전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날려볼까요?
1: 아, 아, 네.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평생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0: 아멘. 어,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 미르교회 우리 김인선 네.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풍기로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고요.
1: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월요일에 한번 도전 찬양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아까 사모님처럼 통화 가능하신 분들이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 문자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앞소절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주 안에 하면 거기서 있는 나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선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방학생들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일반 전화로 갑니다. 이번에 0692번. 어, 희주일 노래, 희주일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를 겁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 와우. 아니 이제 컬러링이 희지휠이길래 혹시 이 곡을 알까 제가 살짝 이렇게 두려웠는데 알고 계시네요.
1: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지금 평택 쪽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평택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네네.
0: 어 일하시는 중에 전화를 받았나요?
1: 네네.
0: 어. 어떻게 일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죠?
1: 아, 제가 이제 배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민물고기.
0: 민물고기 배달.
1: 네네.
0: 매운탕. 뭐 이런 거요?
1: 네. 아, 아니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도소매. 어부한테
0: 도소매. 아, 그렇군요.
1: 예, 시장이나 음식점에 납품하는.
0: 어, 그렇군요. 지금 잠깐 네네. 쉬는 시간이세요? 예?
1: 네네.
0: 어,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네.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몇 학년인지.
1: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오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상당히 네네. 오래 들으셨네요 극동 방송을.
1: 네 오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그 본인 소개 좀 가능하세요? 어디 교회 누구신지?
1: 아 저는 월산 침례교회.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0: 전도사님이시구나.
1: 네.
0: 오늘따라 어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1: 최성현입니다.
0: 최선형.
1: 최성현.
0: 최성현 전도사님.
1: 네네.
0: 사역을 하시면서 또 평일에는 또 일도 하시면서.
1: 네 맞습니다.
0: 월산 침례교회.
1: 네네.
0: 아유 그렇군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지금 혼자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1: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0: 어, 문자를 가끔 보내셨나요? 새끼라에?
1: 네, 가끔 보내긴 했었습니다.
0: 가끔 보내긴 했었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네. 아, 저는 주얼리요.
0: 주얼리 누구 선물하기?

0: 사모님,
1: 네네.
0: 아,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주얼리를 받으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 비밀, 이 비밀을 갖다가. 자, 그럼 전도사님 가정에는 또 하나 더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유산균 받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예. 자, 새끼라 극동방송 30년 들으셨는데 올해 70년이잖아요.
1: 네네.
0: 뭐가 좋은가요? 극동방송 또 새끼라가.
1: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0: 네.
1: 전도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0: 예.
1: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1: 네네.
0: 극동방송 알려 주시고, 예.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극동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앞 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딱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그분은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맞아 드릴지 이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0882번 자, 어떤 곡이 나갈지 어떤 분이 받을지 받자마자 바로 합니다.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너는
1: 당장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할렐루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가 우리 자녀 목소리인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
0: 같이 지금 자녀랑 같이 있는 거죠?
1: 네. 안녕하세요.
0: 몇 학년이에요, 지금?
1: 3학년이요.
0: 3학년. 지금 뭐 하다가 엄마하고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1: 응? 숙제하다가요.
0: 숙제하다가 집에서?
1: 아니요. 돌봄센터에서요.
0: 돌봄센터에서.

0: 아, 차에서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해서 아들이랑 같이 돌봄
1: 네네.
0: 센터에 있는 거군요.
1: 네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랑 함께, 이게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
1: 제목이, 제가 가사는 아는데 제목이 잘 모르는데, 당장 너무,
0: 너는
1: 당장 너무
0: 야곱의
1: 퍼진
0: 축복.
1: 나무. 아,
0: 야곱의
1: 맞아요.
0: 축복. 예. 오늘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은데?
1: 네네.
0: 새끼라에는?
1: 그런가요?
0: 네, 맞죠?
1: 네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합니까?
1: 지금 저기,
0: 예.
1: 여기서 길게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곤란하면은
1: 네네네.
0: 괜찮습니다. 곤란하면은. 방송은 언제부터
1: 방송은
0: 들으셨어요?
1: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1: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내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1: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것도 듣고, 이렇게, 네, 이동할 때 자주
0: 이
1: 들었어요.
0: 방송, 이 새끼라라는 방송을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오늘
1: 네네.
0: 문자는 처음 주셨고.
1: 네네.
0: 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아무튼
0: 먹는 거, 옆에 우리 아들이 먹는 거뭘 주면 좋을까요? 응? 불러드려요?
1: 이거
0: 불러드려요?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1: 사기만
0: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의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1: 너무
0: 매운맛
1: 너무 왜
0: 미스터 쭈꾸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1: 아니 아니 연어 주세요 연어
0: 연어, 알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활발해지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아들이? 예?
1: 아니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오며 가며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끝낼 것 같네. 네.
0: 너는,
1: 감정 너무 높이. 생쟁이 와라.
0: 담장 너머로 뻗은
1: 나무.
0: 나무. 알지? 예. 네.
1: 네,
0: 자, 야곱의
1: 감사합니다.
0: 축복이 그 가정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곡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전화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쉬운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딱 극동방송에 할 말이 있다, 김인수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런 분들 또 더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요?

0: 오늘도 역시 도전이라는 문자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13번님에게 하고 있어요. 9113번.
1: 네, 안녕하세요.
0: 대산을
1: 넘어 홍곡에 가.
0: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자, 라디오 옆에 꺼주시고, 라디오.
1: 네, 껐어요.
0: 네. 어디에 누구신지 한번 밝힐 수 있나요?
1: 아, 네. 목포에 살고 있는.
0: 네.
1: 목포의 영성교회, 영성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혜숙 집사입니다.
0: 강혜숙 집사님.
1: 네.
0: 목포 무슨 교회요?
1: 영성성결교회.
0: 영성.
1: 성결교회.
0: 성결교회, 강혜숙 집사님.
1: 네.
0: 야, 우리 지금 퇴근길이라고 그럼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차 세웠습니다.
0: 차 세웠습니까?
1: 네.
0: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나 봐요.
1: 네.
0: 하, 퇴근 시간이 너무 좋네.
1: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항상 그럼 퇴근길에 새끼라 들으세요?
1: 네, 항상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이렇게 애청하고 계십니까?
1: 38살 때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0: 38살이면 지금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몰라서. 예.
1: 5학년 4반이요.
0: 아니, 꼭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4학년 초반인가 뭐, 아, 얼마 안 됐나. 꽤 되셨구나 아무튼.
1: 네.
0: 와,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목포. 그러면은 목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5년 넘었 그 정도 됐는데.
1: 네.
0: 꽤 오래 목포 극동 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1: 네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우리 방송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꼭 내가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1: 어제가
0: 네.
1: 저희 교회가요, 큰 행사가 있었어요.
0: 네.
1: 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저희 목사님이,
0: 네.
1: 어제 이제 추대식을 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0: 네네.
1: 예, 네,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이분도 왠지,
0: 네.
1: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0: 자,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양성택 목사님.
0: 양성택 목사님께 지금 마음의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목사님 하면서.
1: 목사님.
0: 예, 예. 자, 목사님하고.
1: 목사님, 그동안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도 느꼈고, 또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항상 지금까지 이 길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하시고 두 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집사님 선물.
1: 네.
0: 어떤 선물?
1: 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냥 드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 빨리 빨리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빨리 빨리
1: 아,
0: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네? 그러면은 유산균을 네. 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유산균.
1: 네, 네.
0: 유산균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1: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유산균
0: 목사님께도 유산균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1: 네.
0: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 네.
0: 있었던 일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앞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1: 네.
0: 대산을 넘어
1: 홍곡에 가도

0: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전화해서 찬양 앞수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입니다. 자, 특별히 방학이나 무교생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당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교회 방학생들, 학교 방학 말고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도 환영이고요. 자, 방학생이 지금 도전한 분이 계시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방학생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못 맞추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맞추셔야 되는데 전화 자 다시 한번요. 3399번님 방학생
1: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고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0: 자,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전화한 거예요.
1: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지금까지
2: 지내온 거
0: 그 다음은?
2: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뭐 앞부분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했는데. 예?
2: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차에?
2: 네, 차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전하셨어요?
2: 아, 저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
2: 예예. 예.
0: 아까도 원래 어떤
2: 집은 아산이고요.
0: 아산인데 평택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 예.
2: 네, 맞습니다.
0: 원래 집은 충남 아산.
2: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년 방학생이세요?
2: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0: 1년.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정도는 분명히 맞출 것 같더라고. 예? 혹시 모태 신앙입니까? 모태 신앙?
2: 아, 모태 신앙은 아니고 제가 5살 때부터 예, 그 침례로 시작해서
0: 침례도 받고
2: 예, 맞습니다.
0: 교회 오빠 좀 하셨어요? 교회 오빠?
2: 교회 예, 교회에서 그 예. 집사님들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0: 예.
2: 아산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예. 그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영락교회 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예.
2: 그 거기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예. 교회 오빠.
0: 교회 오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때도 생활했으면 교회 오빠 좀 하셨을 것 같아서.
2: 네, 그냥 많이 하진 않았고요.
0: 네.
2: 네.
0: 근데 어떻게 지금 1년 쉬고 계세요? 응?
2: 수원에 있을 때는 잘 저기 출석하고 했었는데.
0: 네네.
2: 여기 아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정착을 못한 건지.
0: 아, 그래요?
2: 예.
0: 그 마음은 있겠네요, 그래도.
2: 아, 예, 마음은.

0: 네, 항상 있습니다.
1: 마음은
0: 항상
1: 항상 있고
0: 있는데, 예.
1: 극동방송도 수원 때부터 계속 들으셨고.
0: 네, 맞습니다. 제가
1: 아.
0: 운전하면서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충남 아산에 있는 집 근처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약속하시죠.
0: 네, 약속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자,
0: 맞습니다.
1: 축하의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0: 아니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1: 다 알고 있어요?
0: 아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뭐,
1: 그러면 제가 부를게요.
0: 먹고.
1: 빠르게 부를 테니까
0: 네.
1: 소곱창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유산균, 고급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세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주얼리
1: 주얼리.
0: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기한테 자매한테 선물하려고.
1: 자매?
0: 예, 네, 아직 자매가 없지만.
1: 나중에 자매라니요? 여자친구?
0: 네, 생기면.
1: 아, 생기면? 아직
0: 예. 네,
1: 미혼이십니까?
0: 아직 미혼입니다.
1: 아니, 뭐 지금
0: 항상.
1: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주얼리예요? 예? 그건 나중에 생기면 또 연락 또 도전하세요. 그때 드릴게요. 예. 예.
0: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열무김치로 하겠습니다.
1: 열무김치. 또.
0: 네.
1: 남자 혼자 사는데 또 열무김치와 순무김치 있어야죠, 또. 응?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0: 네.
1: 아, 진짜 나중에 배우자 감 생기면은 꼭
0: 네. 네.
1: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
0: 근데 아직 제가
1: 따끈따끈한 주얼리로 보내드릴게요.
0: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저기 해서
1: 아, 저기
0: 생각보다
1: 해서.
0: 좀
1: 아무튼 그래도
0: 뭐가
1: 도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전. 그쵸?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자,
0: 아,
1: 그리고,
0: 연락, 예.
1: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0: 네.
1: 교회 가서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자,
0: 네,
1: 저
0: 맞습니다.
1: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도우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아멘. 자, 우리 3399번님. 저희가 충남 아산이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0: 네.
1: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0: 네.
1: 이번 주부터 가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0: 네.
1: 그래서 꼭 주얼리 받으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예.
0: 네.
1: 감사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0: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0: 크룩스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자 이제 방학생들 한번 연결해봤는데 방학생이 또 있네요.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이 도전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4366번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자, 어떤 찬양으로 해볼까요? 어떤 찬양으로?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주님의 은혜.
0: 오, 큰일 났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이고
1: 죄송해요.
0: 모든 것이
1: 응? 따라해 봐봐. 방송
2: 방송?
1: 예.
2: 안 한다.
0: 자, 자 방학생 맞나요? 여보세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0: 4366번님 방학생 맞아요?
1: 네.
0: 혹시 이 찬양 모르세요?
1: 그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0: 아우,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가.
1: 아, 예.
0: 아, 조마조마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
1: 아,
0: 알죠?
1: 네네.
0: 은혜라는
1: 네네.
0: 단어가 나와가지고.
1: 네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아,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부산입니다.
0: 부산.
1: 네, 자천동입니다.
0: 어, 그래요. 사천동?
1: 예. 좌천동.
0: 좌천동. 옆에 어디 예. 뭐 어머니 계시나 봐요?
1: 예,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0: 네네.
1: 엄마, 예, 엄마한테 들렀습니다.
0: 엄마한테 갔군요.
1: 예,
0: 엄마도
1: 예.
0: 부산에 계시고.
1: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김해 있고요.
0: 김해에서 부산으로 지금 왔군요.
1: 네, 네.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1: 어,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0: 10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그렇구나. 극동 방송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1: 아, 엄마 집에 뭐 오면 네.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구나.
1: 네네.
0: 그래서 옆에 지금 듣고 있다가 도전한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은 오면서 가면서도 우리 4366번님도 이 극동방송 좀 가끔 들으시나요?
1: 아니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1: 네.
0: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극동 방송을 알게 되고 들으면 되는 네. 거예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4366번 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1: 네.
0: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위해서 네. 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네. 다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맞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감사합니다.
0: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방송 네.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1: 네. 네. 안 그래도 엄마 내 기도 엄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0: 아유 안 뭐 보나마나 어머니가 네. 얼마나 지금 극동 방송 옆에 듣게 하면서.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1: 네.
0: 자, 우리 선물을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좀 골라주세요.
1: 아, 단백질하고요.
0: 네네.
1: 그러면 단백질하고 네, 유산균이야.
0: 엄마가 혹시 유산균?
1: 네네.
0: 엄마는 유산균, 본인은 단백질.
1: 네. 네.
0: 혹시 김해에 네.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1: 네.
0: 가실 교회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이번 주에 꼭 네. 가기를 소망하면서
1: 네.
0: 그 결단으로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하시죠.
1: 아,
0: 저
1: 네.
0: 따라서. 자,
1: 네.
0: 어머니도.

0: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4366번님.
1: 네.
0: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머니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또 생각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김해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네. 10년의 방학을 끝내시고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네.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라는 그 소식을 네. 꼭 좀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4366번님 가정에 꼭 임하셔서 그 마음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남성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방학을 다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 안 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의 도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보물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끼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

주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되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3일 18시 경북 안동 서부 울진평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이현철 작곡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올라 다간바라고 하는 악기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요즘에는 비올라 다간바 대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해 세 곡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의 작품인데요.

세 곡의 소나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연주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BWV 1028번 D메이저의 2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비올라 다간바 대신 첼로로 연주된 작품 함께 하시겠는데요.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의 2악장 알레그로. 오늘은 이 작품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4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총 4곡의 호른 협주곡을 작곡했죠. 이 4곡 모두 당대에 아주 뛰어난 호르니스트였던 로이트 게프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른이라는 악기가 여러 악기를 융합해서 골고루 화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굉장히 긴 관이 꼬여있기 때문에 배음이 풍부하고 울림이 풍부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솔로 작품으로는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호른을 위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당대에 아주 뛰어난 로이트 케프라는 호른 연주자를 위해서 네 곡이나 되는 작품을 만들었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3번의 1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진 1악장은 호른 특유의 마치 어떤 영웅, 히어로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 같은 또 그런 느낌들, 또 울림이 풍부해서 아주 따뜻함의 매력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가득한 작품인데요. 오늘 호른 협주곡 E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47번의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베리 터크웰의 호른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47번의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마이너 도이치 번호 40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시몬 골드베르크의 바이올린 연주,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도이치번호 408번의 이악장 안단테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면에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또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심으로 베푸실 은혜를 늘 기대하시면서 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성도가 쓴 글입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삶이 참 무료하고 건조하고 느껴지던 어느 날 밤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 한번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보조를 맞추며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날 참 우연하고 짧은 동행이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또 그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또 함께 걸었습니다. 셋째 날 퇴근길에는 오늘 또 그 고양이를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편의점에 들려서 간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고 간식을 주니까 그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퇴근길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 일어났는데 고양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삶이 건조하고 의미 없게만 느껴지던 그 퇴근길이 이제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오늘 또 고양이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고 먹이를 주고 함께 걷는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글 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작은 존재 하나를 기다리고 바라보아도 내 하루가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왜 내 삶은 지루하고 고단할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흙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셔서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직접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도공이라고도 하죠. 그는 진흙으로 그릇을 또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을 만들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농로로 이 농로란 진흙을 올려서 성행하기 위해서 바닥을 회전시키는 돌림판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물레라고 하죠. 그 물레 위에 흙을 놓고 돌림판을 회전시켜서 돌아가는 진흙에 양손으로 아주 세심하게 만져가면서 빚어가면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다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터진다, 터짐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원래의 뜻은 손상되다, 훼손되다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망가졌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종합하면 원하는 모양대로 잘 빚어지지 않고 망가지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 후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다른 그릇이란 또 다른 그릇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원하는 모양대로 잘 빚어지지 않으면 계속 물레를 돌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돌렸다가는 제대로 된 그릇,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물레를 멈추고 흙을 다시 뭉쳐서 그 흙을 물레 위에 올립니다. 토기장인은 터져서 원하는 모양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그렇듯이 다시 그 손으로 직접 흙을 뭉쳐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물레로 흙을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도예가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 그릇들을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릇을 만들어 갈지 이렇게 고르게 합니다. 아이들이 각자 저마다 만들고 싶은 그릇을 고르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이들 전문가도 아니죠. 또 처음 하는 것이라서 물레 위에서 흙이 돌아갈 때 선생님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아이 원하는 모양대로 잘 되지 않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양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지 못할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해서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돌림판을 멈추고 직접 그 흙을 다시 만져서 처음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다시 물레 위에 올려주고 이제는 같이 손을 대어가면서 아이가 잘 빚어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도와줍니다. 결국 아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이 물레 위에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진흙이 물레 위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단 한 번에 잘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모양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안 풀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일들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내 가정에 또는 자녀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이렇게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주님 부르심 따라가다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하는 곳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한번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랄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또 한번 받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그 모든 동안에 위기의 순간마다 직접 개입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세모적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토기장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과정을 멈추고 그 흙으로 직접 다시 새롭게 빚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의 열심으로 다시 새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그릇으로,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럼 여기서 후반부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나온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좀 더 이보적이 나아 보이지만 원래의 뜻을 온전히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에게, 즉 토기장에게 좋게 보이는 대로. 영어 있죠? good, 좋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의 표준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널리 읽히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에게 가장 좋게 보이는 대로, good보다 더한 good 대신에 best를 사용했죠. 그에게 가장 좋게 보이는 대로.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백성으로,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인생을 그분이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으로,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토기장이가 그 터진 진흙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더 보십시오. 4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토기장의 손에 망가진, 부서진 그 흙을 말합니다. 그런 모양이 잘못되었다고 사용하던 진흙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으로, 원래 그 진흙 그것으로 다시 뭉쳐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합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요셉의 인생길에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생각한 대로 그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기억조차, 또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온 그 많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만큼 그것들을 가지고 잘 뭉쳐서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인생도 보면 결코 내게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우리 가정에는, 내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도 그런 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모습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되었다면 우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이나 소금, 간장, 뭐 액젓,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의 맛과 냄새는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서 합쳐지면, 뭉쳐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단맛이든 쓴맛이든 매운맛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작용해서 잘 뭉쳐져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인생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 안에 잘 버티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 나도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래? 어떻게 할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인생에 토기장이가 되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잘 응답한 결단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앞에는 내 인생이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좀 못해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주님을 신뢰하고 토기장이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 중에 도자기 공예를 취미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서울의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늘 합니다. 제가 전에 과거에 한번 축하도 할겸 신방차 그 전시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자기 공예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남편과 함께 두 분이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이 왔습니다.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병원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왔어요.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회의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무기력하게 보낸 어느 날에 성도인 친구의 권유로 도자기 공예를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빚어가지고 그 자신의 원하는 모양 그릇을 다 완성된 날, 그 완성된 것을 보고

0: 너무 기쁘더래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과 정성과 두 손으로 정성을 빚고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그릇을 보면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예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아니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님 제 인생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이 그릇처럼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토기자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그럼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주님께 맡기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나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짜증과 불평이나 염려하기보다는 내 인생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토기장에게 주님께 좋은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은 흙을 고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진흙처럼 되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고 주님께서 나를 잘 빚어가시도록 늘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이 물레 위에 놓여있을 때 잘 빚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손 안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어려워도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고 매달리고 버텨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손 안에 머물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나는 어떤 그릇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보다는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의 손으로 빚어가시면 만져가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빚어가시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을 지켜보며 그 자신이 위대한 랍비였지만 30세의 청년 예수를 랍비어라고 칭하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사회적 신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공경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가 야심한 밤에 예수를 찾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닌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지식과 선의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스승에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 지식에 능한 학자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합창곡으로 준비했고요. 또 안성진이 노래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꾸며드리는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신영옥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믿음으로 가리라 명주 홀리보이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다가오는 지식이 된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에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경은 많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의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기중성을 놓칠 때가 있으면 너무 익숙하니까 주기도문의 가치를 강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암송을 하는 것을 끝내버려요. 아무 뜻 없이.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어떤 분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끝이 자기도 모르게 사동신경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갈 것이 참 많아요. 요즘 AI 시대.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정보는 넘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목이 마릅니다. 아마 AI 시대는 더 사람들이 공허해질 거예요. 쉽게 얻은 정보, 쉽게 얻은 지식은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존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레슨, 누구에게 배울 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최고의 레슨은 기도의 레슨. 최고의 명문 학교가 있다면 기도 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스스로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또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에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초입에 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교도적인 기도가 있고요. 한국은 전통 종교,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그 기도는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일 기도를 한다, 천일 기도를 한다, 정성과 열심을 쏟아붓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한다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총 여섯 가지 주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은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설교는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제 여섯 가지는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신적이고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서 찬물을 떠다 놓고 새벽 그냥 목욕 재배를 하고 그 앞에 막 싹싹 빕니다.

싹싹 빕니다. 근데 그 고목에 앞에서 비는데 뭐가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이 고목이 좀 뭔가 이끼도 끼고 하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희미할 미자. 티미할 미자예요. 그러니까 고목들이 많이 속이 비어 있는 이유는 줄 건 없는데 자꾸 비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름 모를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불특정 신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뭔가?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겁니다. 호칭한 관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사는데도 여전히 오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매들. 오빠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지. 호칭이 중요. 호칭은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말로는 별로 없는데요. 성경의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희귀하고요. 사용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될 때만 아버지를 썼던 적이 아주 희귀하게 있어요. 주로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언약적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높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할 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매우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능력을 강조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두 가지는 오묘한 조합을 이룹니다. 사랑의 아버지, 능력을 가진 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능력이 많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좀 주눅들게 하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군림하는 아버지, 그 앞에 자녀들이 입도 열지 못하는 지존.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사랑은 많은데 능력과 거리가 멀어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둘 다 갖춘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아버지고 동시에 우리와 너무도 가까운 아버지.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 이런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의 영이란 뭐예요? 아들의 영. 이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나 종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친근해.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말은 양자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확정시켜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계속 이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가만히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무심코를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제 입에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담이 없어요. 그리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안 불러요. 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신은 대부분은 신과 신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예요. 만나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사여구 중원부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죠? 그리낌이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데 챙겨가지고 그것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사실 굉장히 뻔뻔해요. 돈도 기가 막히게 받아가요. 그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를 때 어떤 정서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밝고 따뜻한 가슴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격식을 갖춘 딱딱한 기도가 아니고 핏기 없는 의무적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것.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뭐 어떤 액션을 할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자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와 나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수님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 구분이 잘 안 돼. 내끼 니끼 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호한 신이 아니다. 애매한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주 넘어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무도 친밀하신 분이시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을 때 편안해지죠.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반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더 살피시는 분이요. 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한 번씩 사원을 찾아가야 만나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며칠씩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야 살짝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의 표현은 관계 안에서도 인티머시,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람으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으로 아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아바는 우리의 말로 아빠나요. 그야말로 영어로 데디, 파파. 그러니까 이건 어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인이

성인이 되고 나면 아빠라고 잘 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일평생 한 번도 옛날에는 아빠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버지, 되게는 어색한 관계죠, 아빠는. 근데 주님은 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격식을 갖춰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더없이 가까운 관계. 포장할 필요가 없고 미사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고조시켜서 뭐 장엄함, 경구를 막 가져올 필요가 없어. 아빠에게 다가가는데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중간에 매개하는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중보자들을 막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대디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처음 우리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예요. 아버지를 믿어. 이게 주기도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로 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빠, 우리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주기도문에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요. 주기도문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다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다. 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는 우리가 친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우리를 빼버리면 기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때 기도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는 뭘 가르치는 공동체적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일까를 생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나에게 유익된다면 그 응답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기도를 사적인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영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입장만 기도하는. 기도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죠. 사적인 기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기심이 정리되어야 아버지와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인 선행이나 도를 닦으며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는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늘과 땅, 나와 이웃,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기도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를 잊었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이런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업고 그 광야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죠? 내 애미가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신적인 장소, 하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과 엄격히 구별되죠.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들의 하늘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가져야 할 존재. 그래서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친밀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경계선을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려지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인간의 세계, 물질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이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해한 일들을 만나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절대 한계를 만나고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가 해결자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은 통치권을 말한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지금 엄청난 결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본능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싶어지는.

0: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 일어난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삶이 얼마나 거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죠.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사실 아버지의 필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을 충만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그분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쌓여야, 이게 축적이 돼야 그분을 그와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은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때로는 외로울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너무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신자된 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보장된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은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접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일상 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평일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죠. 어제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장 따끈따끈하게 간직하고 있고 찬양의 여운도 진하게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화요일, 수요일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은혜가 좀 흐려질 순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쏟지 않겠습니다. 이 한 주는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금요일까지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 은혜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데 찬양만 한 게 또 없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은혜 받은 찬양 있다면 지금 나눠주세요. 다시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극동방송이 지켜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샬롬, 평안하셨나요?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복된 주말 다들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찬양으로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노인팅의 목소리로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원해요. 오늘도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이 시간 신청해주세요. 함께 저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받았던 시그니처 출석체크 진행해야죠.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하시

분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세 글자로 줄입니다. 세 글자 출석체크 올려주세요.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체크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 있었으니까요. 더 풍성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 바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참 이불을 두 겹 정도 덮어 쓴 그 정도의 체감 온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좀 시원한 감정을 느끼시면 좋겠다 해서요. 겨울에 저희가 많이 듣는 캐롤곡을 한번 이 시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하고 더운 여름에 듣는 캐롤과 또 성탄 찬양 어떠실지 여러분 한번 남겨주세요. 네, 캐롤 첫 곡으로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입니다. 징글벨 올려드려요.

아멘. 크리스마스 찬송가 메들리도 러빔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저녁이 돼도 더위는 식지가 않네요,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좀 시원한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여름에 듣는 이 성탄 찬양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찬양 올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출석 체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8283번님 오감완 하시면서 오늘도 무탈이 하루 보낼 수 있음에 감사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9402번님께서요. 오감완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아, 네. 축복의 찬양도 너무 좋죠. 또 8570번님께서요. 좋아하는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오감완 올려주셨어요. 아, 네. 성탄 찬양에 대한 또 피드백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지금 또 다윗과 요나단의 힘을 내세요 신청합니다. 8151번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 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여기 계신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입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문자로 샵 9030 또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극동 상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지만 짧은 상식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6: 극동방송
7: 써머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 상식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됩니다. 에어컨은 껐다 켰다를 반복하기보다 계속 켜두는 게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냉방 효율을 높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강풍으로 빠르게 냉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7도로 계속 유지하면 전력 소모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외기 관리는 필수! 실외기 주변에 열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주면 냉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전기세를 절약하며 시원한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극동 상식, 짧지만 유용한 코너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저번 주에 또 제철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초파리 퇴치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목요일에. 혹시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로 어떤 분께서 초파리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에탄올과 구강청결제를 2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 분사를 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식도 나누어 보고 또 여름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식도 간간히 가져오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이 시간에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방금 전에 제가 에어컨 온도를 내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낮아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아를 우리 찬양으로 좀 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희즈윌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우리 3900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방금 찬양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올려드렸어요. 이 사랑하는 책이 성경책을 뜻하죠. 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매일 우리가 듣고 읽었던 성경책에 대해서 이 찬양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이 성경책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총 몇 권인지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구약은 보통 저희가 파란색이죠. 네, 성경책에서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고 신약은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이 모든 걸 합했을 때 몇 권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1번 96권, 2번 56권, 3번 76권, 4번 66권, 5번 86권. 다섯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1번 96권, 2번 56권, 3번 76권, 4번 66권, 5번 86권. 힌트를 드릴게요. 구약은요,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입니다. 덧셈을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구약 39권, 신약은 27권까지 있어요. 네, 과연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0: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2: 네, 그리고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대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가 있었어요. 퀴즈 왔어요 해서 올려드렸는데 성경은 여러분 몇 권이죠? 네, 들렸습니다. 방금 66권.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불렀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었죠. 4번 66권입니다. 네, 오늘 정답 많이 맞히셨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3분, 딱 3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시는 분들 주소와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서머 스페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 가운데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은요. 내일 또 이번 주 안으로 꼭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90.3MHz, 또 울릉도에서는 96.7MHz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7시가 돼가는데 여러분 다들 저녁을 이제 드시나요? 이렇게 육의 양식도 저녁으로 채우시고 영의 양식도 채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264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라모십의 나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보내셨어요. 네, 나의 하나님 참 가사가 더 은혜되는 찬양이죠. 우리 가사에 집중하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에 감사하면서 이 저녁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하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양은 생존을 위해 좀처럼 눕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포식자의 위협 때문에 늘 웅크린 채 작은 소리에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네요. 그런데 왜 다윗은 양이 누워 쉰다고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양의 힘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가 곁을 지키며 외부의 적을 막아주기에 불안에 떨던 양이 발을 뻗고 평안히 눕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세상의 위협 앞에 늘 웅크린 채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짐, 자존심을 내세우는 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자 하는 짐, 사람을 감동시켜 칭찬받으려는 짐,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성공하고자 하는 짐.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가벼운 멍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져 주변의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와 사역에서 오는 무거운 짐이 나의 의와 자존심

중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이웃들이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광야와 폭풍 속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선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에베소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멈춘 사명을 다시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열심히 그 사명 앞에 헌신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전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찬양대 찬양 단원으로서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봉사했습니다. 몸은 참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한때는 열심히 감당했지만 어느 순간 내려놓은 사명은 없으신가요? 왜 멈추었습니까? 몸이 아프고 지쳤기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때문입니까?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했기 때문입니까? 바쁜 현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미루다 보니까 사명을 멈추게 되었습니까? 아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까?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렴풋 알고는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곗거리가 있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 형편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직도 시작하지도 못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지도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혹은 이제는 순종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이유,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나는 잘할 수 없어.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아직도 내 형편은 어려워.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참 많아. 이젠 힘든 일을 할 용기가 없어. 이런 생각 속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멈춘 자리에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게 익숙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거나 사명 감당하기를 멈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멈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그 사명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학계시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성전 재건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성전 건축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방해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추어진 성전 재건은 좀처럼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기 삶을 돌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랬던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44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멈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멈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혹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명을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성전 재건을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입니다. 이들을 남은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남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순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렵다, 여전히 대적들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 형편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멈춘 성전 재건의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유다의 대적들이 회심하고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유다의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이들의 사명이, 멈추었던 사명이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멈추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수아 유다의 그 시대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총독과 대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 소리보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성전 건축이 무리다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그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더 신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멈췄던 사명, 그래서 여전히 멈추고자 하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여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더 강하게 그들의 심령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다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멈췄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까, 내 상황과 형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멈춘 사명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멈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주저하고 있는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주저하고 있는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했던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이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멈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은 어려웠고 삶은 메말랐으며 성전 재건의 사명은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멈춘 사명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언젠간 회복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언젠간 회복되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으면요 결국은 사명을 잊게 됩니다. 멈춘 사명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사명을 지속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틀림없이 낙심될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현실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눈앞의 환경 보고 길을 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환경을 보고 가능성을 보았다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약속을 붙잡았기에 약속을 받아 누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기억합시다.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환경 보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사명을 멈추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받은 감동, 참 오랜만에 주어진 감동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은 그 감동, 그 감동이 만족하지, 그 감동에 만족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동으로 그 감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비로소 멈춰졌던 사명이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명의 회복은 마음속으로 잘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사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명의 회복에는 반드시 그 감동하심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멈춘 사명을 회복하거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수용하고 이때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준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는 내 발걸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명을, 멈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힘든 환경 때문에 멈춘 사명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삶이 너무 바빠서 혹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멈춘 사명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멈춘 사명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험 들어서

0: 멈춘 사명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사명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멈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외면하고 있는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환경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하심에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멈춘 사명, 추주하고 있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 제일교회 지역번호 052-292-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

0: 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오니 크게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당신에게 사람이 감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죄악을 가득 안은 이 인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찬양코자 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제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깨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찬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시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출발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기도문으로 출발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찬양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가 열려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다양한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972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요 보내주셨어요. 퇴근길에 교회 뒷마당에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0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응답하는 그 일에는 순종이 어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그일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신청 찬양 3760번님의 신청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주의 보혈은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계속해서 이곳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기도 제목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7번님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5057번님께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45번님께서도요. 갑상선 정기검진이라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며 극동방송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 찬양 신청하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머무시길 축복하면서 신청해주신 찬양 두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957번님의 신청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오시죠.

순종은 히즈윌의 찬양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셨어요.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루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네, 어제부터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렸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이런 거. 기온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아, 정말 이제 이상기후라고 해야 되겠죠. 장마도 장마처럼 비가 오지 않고요. 스콜 같은 갑자기 비가 확 많이 붓는 그렇게 정말 올해는 좀 특별하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욕심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술은 이 이상기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가 서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절제하면 뒤처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아서 결국은 인간은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 뭘까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도 개인의 욕심들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이제 다시 들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적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말씀 가운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마다 하나님

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주위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잘 걸어가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그분께서 가셨던 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는 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교회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좀 아이들이 조금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아요. 뭐 주일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60 한 두세 명? 다 모이면요. 다 모이면. 그런데 뭐 절반 이상이 20대까지입니다. 영유아부부터 20대까지가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중에 뭐 이제 취업이 되어서 또 떠나야 될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요. 성공했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알고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알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들 처음이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보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쉬고 싶을 때는 쉬어라. 20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30대가 지나면 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니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는 한번 내려놓고 인생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성경을 읽으면 가장 좋고 또 그 외에 좋은 책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 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막상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상과 이제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다르거든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들을 잘 다듬으시고요.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자 앨범 가운데서 성도여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탄소입니다. 탄소.

그런데 이 탄소가 연필심이죠. 흑연이죠. 흑연. 그런데 이걸 압축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원소 구조가 바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결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결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거든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결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삶의 결이 바뀌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요. 성공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도, 고집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결이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공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죠.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해서 따르려고 하면요,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설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으셨습니다.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요. 하루 종일 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좀 이렇게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을 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힘이 술술술 빠져나가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방송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한 주를 돌아보고요. 살아갈 한 주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은 주일날 본문이 뭐였는지 다 까먹고 지내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곱씹으시고 묵상하셔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주일이 기다려지죠. 네. 그런 말씀의 은혜, 덥고 힘들고 또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브의 야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몇번 나누었어요. 오늘 그 7장 51절로 53절까지 이제 드디어 그 시대의 종교 관원들을 관원들의 그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비난이 이 스데반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51절로 53절로 시작을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육신으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청종했던 만큼도 청종하지 않고 있다,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그 담대하고 또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고 얼마나 영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는 설교인지 우리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출을 상기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출자로 삼으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께 대한 일련의 배반이었고, 금송아지를 드리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좀 전염병처럼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천국의 길을 마련하였던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비난하기를 율법이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경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뭐 그것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배반자들이요, 그분을 살인한 살인자들이다. 이것이 스데반이 분명하게 논고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최초 교회의 순교자가 됐는데, 이제 7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소의 그 바울, 사울이죠. 이제 바울 되기 이전이니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말로 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말로 인해서 그 스데반이 한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을 증오했다. 참 이거 놀랍기만 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 우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뭐 세상이야 뭐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뭐 오른편에 저 사람은 내 오른편이야,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만, 과연 영의 세계인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 우편 이런 그 위치적인 의미는 탁월함의 위치, 영광의 위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오른편 왼편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온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구속이 끝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 서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서 계셨느냐?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저 순교하는 스데반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서 보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참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6절로 58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두 사람 스데반과 다소의 바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양쪽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죠. 각각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와 반대되는 뜻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그의 시체를 안치시키는 거죠. 스데반은 그를 만나려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떠나간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다른 청년,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이는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하늘을 아마 쳐다보았을 수도 있죠. 확신컨대 이 사울은 사모하여 올려다보았을 것이고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허,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친구는 무엇이 보인다고 하니, 아, 나도 저것을 보고 싶다. 아, 내 마음이 공허하다. 아마 이 스데반은 사울에게 굉장한 증언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스데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추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고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그 역사의 배경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9장을 정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이 8장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주님의 위임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입각해서 사도행전을 구분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8장에서부터 12장, 바로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다른 때와는 아주 다른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 7장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청년을 함께 보여주었어요.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젊은이죠. 또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순교자가 그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돌로 쳤던 바리새인 젊은 사람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요두 사람이 소개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게 나아가는 순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셨더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기억하자 했었죠.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동자였던 당시 사울, 두 사람을 보자 했습니다. 자, 8장 1절로 가보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을 핍박하는데 주

0: 이동했었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러니까 다소의 사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상당히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던 거죠. 청년 사울도 아마 쳐다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를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그것을 보고 싶어 했겠죠. 왜냐하면 그의 사모함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스데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그 어떤 뭐 길을 좀 놓아준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어요. 이것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교회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주저앉게 되었고 다소의 사울이 핍박을 선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음 지역인 것이거든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본인은 여기서 기독교 장래에 관해서 조금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부목사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화장을 하는 것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거반적으로 화장을 하잖아요. 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화장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화장한다 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때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장래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활 때까지 안식할 수 있기 위하여 어찌 보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그 매기 목사님의 그 강해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매기 목사님은 이 화장하는 쪽이 아니라 이 그저 이 매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도 문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그 부활 때 일으킬 사람을 못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매장을 하더라도 그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은 그건 뭐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리스도 앞으로 참그 영광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고 봐요. 자, 어쨌건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3절로 넘어가 보죠.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열심이 가득 찬 청년이었는지요. 그는 나중에 그 자신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적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수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우리는 핍박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사실 핍박은 교회를 훼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더욱 촉진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가 로마 옥중에 갇힌 후에 이와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회가 결코 외부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교회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6절로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좋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들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는 빌립이 그와 동일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은사들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던 자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 후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면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바른 교리가 참 신자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잘 받아들이자 그 각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주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그곳에서 급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신자들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불신자들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음 절에서 보게 되는데 9절 봐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자칭 큰 자지 스스로를 지켜 세웠다는 그런 말이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신이 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는 종종 그들에게 참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자신만이 이런 은사를 특별히 행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 너무도 많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10절 11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저희 청종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마치 이 사람처럼 오늘날도 마술에 걸려 뭐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이것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이것은 세상적인 위치를 뜻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것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편, 2번 보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모세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 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신을 흥사단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애기애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가르쳤던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신은 정의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의 독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신이지만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의 90%를 지원했을 정도로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안창호 선생은 증명을 한 거지요. 좋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듯이 우리의 경건생활, 믿음생활도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행동, 우리 삶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넓은 바다 앞에 설 때, 문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가 부른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내가 너무 작다는 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놀라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면서도 그분이 왜 이 작은 인간을 돌아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작음을 채워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가 부른 말씀 많이,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Feel We Come의 Hymn of Heaven, 그리고 폴 벨로시와 크리스 맥클라니가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꽉찰 때가 있죠.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사람,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잠깐 하늘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주의 나라,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되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머 스페셜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조명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겠죠.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백일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Somebody say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설희의 이 길을 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영안의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델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푸어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하은의 주님의 보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그런 때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잠에 들었다가 깨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존재가 맞니? 너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걸 너는 신뢰하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라며 저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조선족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윤아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100점 만점에.

0: 관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는구나.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저 통과했는데.
1: 통과했는데.
0: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가. 제가 그
1: 엄마랑 같이
0: 아이를
1: 온게 아니라
0: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1: 그
0: 이
1: 아이를 데리고
0: 큰 이모가
1: 오셨군요.
0: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1: 아이고.
0: 상태였어요.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1: 먼저 보내려고.
0: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1: 와.
0: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1: 네.
0: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 네.
0: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1: 오.
0: 예,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 보여주세요
1: 아니,
0: 막.
1: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0: 보여주셨어요.
1: 그쵸?
0: 예, 그
1: 예.
0: 책에도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예, 일 없어.
1: 괜찮다는
0: 예,
1: 얘기로.
0: 일
1: 네.
0: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번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딱그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루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0: 네.
1: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론이었어요, 저는.
1: 네, 정말 하나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예.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0: 작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 작품을 떠나면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야. 정말 그 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윤아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3,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1: 아멘.
0: 써낼 겁니다.
1: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0: 네.
1: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1: 내가
0: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0: 네.
1: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흔아 후레이수후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원은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 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했다며 미국의 영내 군사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PS 갤럭시가 공격을 받아 민간 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아살루에, 부쉐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된 것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개 공장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7년 공장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가동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첫 번째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AI 반도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공조복부터 아이스링, 냉각타월, 남성용 양산까지 폭염 대응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배달원과 건설 노동자들은 조끼 안으로 바람을 보내 체온을 낮춰주는 공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팩과 냉각 소재를 활용한 얼음 조끼, 28도 이하에서 다시 굳는 아이스링, 냉각타월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폭염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체온을 낮춰주는 성인용 기저귀와 반려동물용 냉각 제품, 얼려 사용하는 셔벗 형태의 화장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냉각 생활용품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약 583억 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는데요. 폭염 대응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미세 물안개를 분사하는 드라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수단을 이용한 배민 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고 주문 금액도 308%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배달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이었고 카페 디저트와 패스트푸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 기준으로는 야식이 520%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식과 아시안 음식 주문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 결제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에서도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K-배달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그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후레이스 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를 초원 위의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해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롤과 마유 채취, 양떼 방목, 전통 요리 시연 등 유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게르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나담 축제 공연과 전통 씨름, 고개 공연 등을 관람했는데요. 후레이스 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로 새긴 기념품과 함께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앞말 이름을 무지개, 순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고 한국과 몽골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송 오찬이 국빈 방문 기간 쌓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고 한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3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판매 급증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25.8%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25%를 돌파했습니다. 6월에도 수입차 판매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5%를 웃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5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BYD도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와 렉서스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입차 판매 증가분 대부분을 두 전기차 브랜드가 차지했고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5.5%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산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아는 SUV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시장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노동신문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기철과 그의 추종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과 인사 비리를 저질렀으며 국가자금과 물자를 유용하는 등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군의 정치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독소와 폐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당정군 연합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고위 간부 비리를 다루기 위해 당정군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당시와 유사한 처벌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희철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처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생다운 생활 기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학생들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통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농촌 동원에 참여한 뒤 강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미안으로 불리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청년 동맹 지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상 교양 행사에서 학생들을 공개 비판 대상으로 세우고 사상적 해이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비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농촌 동원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빼고 학교 측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피부 관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가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강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개성과 신계 25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 청진, 운기, 성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과 고성 25도, 청진

과 운기 2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31도, 원산 30도, 청진 26도, 운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5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잘하는 주님.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노벨 수상자 20명 넘게 배출한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졸업생을 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생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학창 시절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과 해박한 지식, 좋은 기술은 성공의 15%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가벼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발의 안부. 두 번째, 전화로 하는 입의 안부.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손의 안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도구인 안부 인사, 사랑의 인사를 오늘 주변 이웃에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안부, 입의 안부, 손의 안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의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볼맞춤으로 인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배에 배로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국립합창단과 테너 임정근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두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 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 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정착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고향 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
0: 네.
1: 이라고 해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 단어가 조금 오래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 수령? 뭐 수령님의 은혜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1: 네.
0: 뭐 우리 장군님의 은혜 아니면 뭐 수령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1: 네.
0: 뭐 당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서 막 뭐 당이 뭐 인민들한테 막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네. 수령의 은혜라든지 북한에 살았지만 뭐 그 뭐 당이라고 뭐 도대체 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은혜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그 뭐 당 북한 정권이라든지 뭐 북한의 뭐 노동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못 느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북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0: 그냥 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물질적으로.
1: 아.
0: 네. 뭐 배급을 준다든지 뭐 명절 때 뭐 고기 같은 걸 뭐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이제 북한은 이제 집을 사실 정권이 주기는 해요.
1: 네.
0: 이제 공급 같은 형태로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극소수죠. 받는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보통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집을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뭐 다 뭐 당의 은혜를 뭐 북한 정권의 은혜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만 누리는 그거를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들이 받고 있다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1: 네.
0: 그래서 좀 많이 은혜? 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뭔가 물질적이고 네. 보여지는 것을 네. 인해서 내려오는 것.
0: 네.
1: 내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네.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0: 네네.
1: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쓰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0: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냥 인간이 뭐 저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이제 신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신이 뭐 나의 인생 고난 역경 이제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그냥 나를 배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아요.
1: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하루 되세요. 라고
0: 네.
1: 저희가 인사도 나누잖아요.
0: 네네.
1: 지난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0: 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0: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북한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1: 교회에서?
0: 네, 교회에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랑 남한의 청년들, 남한의 청년들이랑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1: 네.
0: 다 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

0: 전에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네,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0: 하나님, 이제 북한?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나만의 청년들이 있다.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때 또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고향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0: 맞아요.
1: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셨고,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교회 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뭐 하세요?
0: 토요일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1: 공부만요? 지금 학생이신 거죠, 그러면?
0: 맞아요. 지금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1: 석사 과정에.
0: 이것저것 할게 많네요.
1: 아니, 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 하루 온종일 하셨던 거예요?
0: 네, 뭐 시험 기간은 끝나긴 했는데 뭐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논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랑 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사실 뭐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 학생의 본분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0: 너무 힘듭니다.
1: 공부에 공부에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이 석사 과정이 학부 대학생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까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 공부에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0: 아직까지 이런 박사 과정을 뭐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한 80%는 안갈것 같아요.
1: 그럼 바로
0: 네,
1: 취업하실 거예요?
0: 취업을 할것 같아요.
1: 전공을 살려서.
0: 네.
1: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은 마음에 드세요?
0: 네,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1: 여기 대한민국이 학과 전공만 해도 수만 개가
0: 맞아요.
1: 된다고
0: 너무 많습니다.
1: 하잖아요. 거기서 고르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부는 이미 하고 오셨고, 대학교 생활은 하고 오셨고, 대학원으로 여기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0: 맞습니다.
1: 생각만 하던 학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0: 저는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쭉 하나로 일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쭉 이제 제가 하던 거를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1: 전문성을
0: 네, 그냥
1: 살려서
0: 전문성을 살린 것
1: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외길을 갔겠다
0: 같아요. 네,
1: 라는
0: 말씀.
1: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은 토요일에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면.
0: 토요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1: 일도 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랑 같이.
0: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강의 들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에서 일이 아니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창집, 옷가게.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그냥 쇼핑몰 같은 거
1: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하려고.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 접근해 보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수 있도록 요즘
0: 맞아요, 맞아요.
1: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인터넷이 하도 여기가 빠르다 보니까, 발로 뛰지 않아도,
0: 맞아요.
1: 손으로 충분히 가능한

0: 세상이 와서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1: 네, 저는 사실 이전에도 해봤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0: 그래요.
1: 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거 막 이것저것 부업하면서 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을 좀 잠깐 하다가 그래도 연구에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잠시 폐기를 했었거든요.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도 이제 끝나가게 돼서,
0: 연구도 끝나고요.
1: 네, 연구도 이제 끝났고 해서.
0: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그 토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양분으로 또된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0: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모시면 좋겠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사업자이자 연구자. 이거는
1: 아.
0: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그렇게 그러면 공부와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1: 네.
0: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착기 가운데 또 신앙생활은 놓지 않고
1: 네.
0: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의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5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그 다양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지 5년 차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공영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행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걸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계열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2: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2: 네.
3: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 방송에서 들으시고
2: 네.
3: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또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3: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2: 네.
3: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아요.
3: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2: 네.
3: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2: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0: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교조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종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국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1: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0: 네.
1: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0: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적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저국을 전력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네,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0: 네.
1: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0: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디에서 나오는 나디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1: 세계 명화에서도
0: 나온 이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1: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0: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같이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 방송 네.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 방송은 듣지 말라고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0: 네.
1: 내용을 들으시고
0: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덜르게.
1: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0: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1: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0: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1: 네.
0: 네. 그냥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땐 잘 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1: 네.
0: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 다음엔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0: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극동 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0: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1: 권위자이기 때문에.
0: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몇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1: 네. 아, 그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혹스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아,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는 하느님 그비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도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0: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지구촌은 지구환경 위기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물려줄 미래 유산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 세상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태도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연의 습격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소망이 되시며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예,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이요, 부활의 생명빛을 전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0: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구촌의 기후재앙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발생하는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명의 빛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과 북,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선포를 함께 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결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주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열매가 풍성하고 달기 때문이죠. 순종은 작고 은혜는 큰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아침도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창조주 하나님께 높은 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이 시편 117편 딱 두 절로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118편은 111편부터 시작했던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마무리되는 우리 할렐루야 시의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9편으로 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토라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이 등장합니다.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이제 시편이 되죠.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17편은 모든 시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딱 두 절로만 되어 있죠.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만 그 무게, 그 의미는 아주 묵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언약이 회복되는 클라이막스, 절정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역사를 두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사실 찬양을 해야 될 백성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근데 왜 모든 나라를 초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사용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돌려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할 때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고 쓰임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우리에게 향

사랑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이게 크다. 아주 강력하다라고 그러죠. 이 가바르라고 하는 크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강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거나 쇠약해지지 않는 강력함.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때 불성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징계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돌려세우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진실하심, 진실하심,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아멘이 사실은 이제 나왔는데, 이 진실하심이라는 건 이 언약의 메인, 언약의 충실함, 언약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적인 의에 기초하여 그분의 사랑을 다함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항상 넘치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같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이 공의를 기초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이 신실하신 사랑의 기초에서 옆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말하죠. 화평은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17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방들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들이 하지만 그 찬양을 베푸신 찬양의 근거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 보편적인 모든 민족을 초대하지만 그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특수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고 찬양할 것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는,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찬양을 하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우리의 현장에 구체적인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이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한 작은 부분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진실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작은 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부활신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얻게 됐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항상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온 나라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매일매일의 다양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11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 할렐루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118편은 할렐루야가 없죠. 네,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116편은 맨 끝에 19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117편도 맨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18편은 전반적인 내용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제 명령입니다만 할렐루야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18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게 바로 그 앞에 2절로부터 이어지는 117편 2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감사시, 찬양시, 할렐루야시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 118편 1절에 나옵니다만 할렐루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편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처음 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와 같은 원문입니다. 여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토브거든요. 창세기에서. 여기도 똑같이 그분은 선하시며 할 때 그는 보시기에 그는 좋으시며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의 본질이 뭐냐?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온 세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과 관련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들의 불성실함과 또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자, 여러분 아론의 집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집이죠. 제사장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자, 제사장 가문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그의 언약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이방과 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할렐루라고 그러죠. 할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 아름다운 빛을 보고 찬양하는. 그래서 다시 118편으로 오시면 지금 118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을 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넓은 곳, 이 맷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의 보는 앞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넓은 곳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당신이 누구 편이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편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럽니다. 이 고난 가운데 확실히 확신했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보호해 주고 격려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습니다.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0: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온 땅에 선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분의 눈은 나의 외침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내가 지치고 고단하여 여호와의 그늘로 피하고자 했을 때 그분은 기꺼이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님들, 이 아침도 겸손히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믿음을 부르는 이름이요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신비한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개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의심을 잊지 마십시오.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홍원의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중심에 계셔주시길 소망하며 내홍원의 삐삐찐이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0: 이고 있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스룹바벨 성전의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키우고 믿음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수록 자신을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재료와 장인들이 동원되었고 봉헌하는 날에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폐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뒤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나라의 힘도 넉넉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기초가 놓이는 날 젊은이들은 기뻐 외쳤지만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스가랴 3장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 성전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과 견주에 시작할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부족함만 확대시켜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역에까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이전에 내가 왕년에는 나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에 스스로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셨고 사람들은 부족한 재료를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를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광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스룹바벨 성전을 드나들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머무신 그 성전은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첫날 주변에는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대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예배당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기도했고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하루를 마치는 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교회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사명의 시선을 갖게 하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 목회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한 가정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는 모습은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게 솔로몬 성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룹바벨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0: 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성전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늘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기도의 골방을 세우고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날마다 듣길 원합니다. 네, 오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해본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

0: 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껏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온 날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에는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 이것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는 인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템플대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 박사는 우연히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코넬 박사는 이 시기에 자수성가한 4043명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둘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셋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도 뻔한 답변이지만 코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제외하면 학력, 미천, 가정환경 등은 저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박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여기에 더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푯대를 위해 오직 전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삶의 목적, 즉 푯대와 비전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성취하며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 여자 프로골프 선수 유혜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KPMG 세계 여자 골프 대회에서 열타 차로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 쳐서 우승을 했어요. 열타 차로 치다가 우승한 것은 이 대회 6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2% 우승 확률이라 그러는데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은 시간,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소식이 돌려라 했는데 이번에 우승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승 상금만 195만 달러. 요즘 환율이 높아갖고 30억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 자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갖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죄가 우리 평생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 돼도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손 재수가 좋아서 병을 잘 고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10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뜨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든을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좋은 집도 차도 내 부귀 명예 영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이 딱 한 가지 가져갑니다. 찬양을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찌게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때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우리들이 부르짖었는지 예배 때마다 그냥 기도로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의도로 처음 이사와서 그때는 여의도 덩그러미 이 건물 하나밖에 없고 국회에서 의사하고 저쪽에 시범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스가 와서 마포대교 입구에 놓고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마포대교 그때부터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추운 겨울 강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종종 걸음으로 그때 순복교회 걸음들이 다 빨라졌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막 건너오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교 속에 예배 드리고 눈물 콧물 쏟고 또 예배 끝날 때는 예배 끝나기 전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섰다가 예배가 그다음 확 몰려들어가고 몰려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엊그제 모습인데 요즘 옛날 같지 못해요. 풍요해졌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있지 않은지 사소한 일에 원망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해야 될 그 우리들의 삶에 이 못된 유튜버들이 나쁜 얘기들만 갖고 막 물고뜨고 싸우고 완전히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 가르기는 얼마나 심한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냥 막 죽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영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의 상태가 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그 열정,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에 충만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입사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런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과 다 같이 하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한날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대의 살인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이분 얘기를 다 잘 압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은 부대 대대장을 복심을 갖고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도끼를 쳐서 죽인 이 사람인데, 그 한국을 충격으로 몰았던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

이종훈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버릇이 나빠서 자주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랬는데 24살에 1961년 10월 달에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제301 병기대대 박병희 중령관사에 넘어들어가가지고 명태와 구두 두 켤레를 훔쳐서 나가 달아났다가 그 가정부가 그걸 보고 중령에게 얘기를 해서 박중령이 처음에는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상습적인 이 도범이에요. 여기서 뭐 훔치고 여기서 뭘 훔치고 해서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육군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좀 몇 개 뭐 훔쳤다고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갖고 자기 애인을 찾아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서 난 전과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모점에 가서 도끼를 사가지고 박정희에 살던 관사를 몇 동안 살피다가 술 잔뜩 먹고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그 담요를 넘어 들어가서 그 집 구절 잘하니까 넘어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이 중령 부부와 세 자녀와 가정부까지 다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 있는 그 박병희 중령인데 박병희 중령과 같은 그 동기로 아주 절친한 그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돼서 왔어요. 새로 부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박중령인 줄 알고 다 죽여놓고 나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재봉이 박병희 중령을 죽였다고 도끼를 품고 다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래갖고 군사재판에 해보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뭐 감옥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죄수들을 둘 패고 난리를 치고 너무나 거치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한 겁니다. 저 살인마 거쳐 아무도 가지 마라. 하루는 구치소장이 순찰하러 왔다 이렇게 들여다보려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름을 다 찔러가고 눈을 찔러서 안경이 다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데 당시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하던 대한성서공의 안국선 집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고재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놈을 왜 찾아왔냐고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본 앞에서 찍고 던지고 근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내 평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성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가 통곡하는 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구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구치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쟁이가 됐다고. 그는 교도소에 있는 다른 재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깊은 밤 단잠에 취해 있는 죄 없는 여섯 명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토록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1964년 3월 10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 당할 때까지 석 달 동안 2,000명 재정 중에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교들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총살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쥐고 숨을 거둔 후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였지만 예수 믿고

0: 예배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 찬송으로 하는 경을 돌리며 그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0: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성경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성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을 즐기시나요? 빗소리를 들으며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 운치도 있을 것 같고요. 차 천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요, 비 오는 날은 참 즐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방송국에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비가 와서 방송국에 오기 참 힘들었어요. 비 오는 것이 아까워서 집에서 더 감상하고 싶었거든요. 생명을 담고 있는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광경은 참으로 놀랍고 황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막연하게 그냥 싫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우시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일상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나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큰 감동과 은혜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빗방울이 예사로 보이지 않겠죠? 세상 만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찾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썸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쁨 가득 안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흔적, 손길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불쾌하고 찝찝한 빗줄기가 또 그 누군가에겐 주님의 섭리를 담은 보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일상의 보물,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릴게요. 맞아요,

바로 매일 아침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는 것. 아침을 샬롬 모닝 루틴으로 여는 것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주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충만해지는걸요. 자, 그럼 감동은 이 순간 바로 실천해보시죠. 전방의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준비되셨죠?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어떻게 외친다고요?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한 번 더 외치면 이 영적으로 이 잠이 한 100% 활짝 깰 것 같습니다. 샬롬 모닝 루틴 한 번 더 외쳐보시죠. 전방의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한 번 더 외쳐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가 축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자리 9507님, 보석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온 후에 지금은 빵과 커피 우유 마시고 있어요. 비가 오는 양평이에요 라고 일상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9507님이 참 귀합니다. 아, 지금 양평은 비가 오고 있군요. 또 뉴스 보니까 일기예보에 또 중부지방은 좀 태풍의 영향권이랄까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세차게 많이 불고 바람도 불 예정이라고 하던데, 모쪼록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서 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뒷자리 2667님, 밭에서 일하다가 에너지 보충 겸 물 보충을 위해 잠시 쉬고 있습니다. 보석PD님, 오늘도 더워요. 건강 잘 챙기시오. 챙기시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밭에서 일찌감치 일을 하시다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또 이렇게 격돈방송 또 이 샬즈와 방문해 주셔서 우리 2667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화이팅이요. 물 자주 마시세요. 뒷자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 오늘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좋아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찬송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도 나눠주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1772님, 대구는 비가 오지 않아요. 샬롬 좋은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기 대구, 뭐 포항, 아마 경주, 여기 경북지방은 아직 좀 비가 내리진 않은데, 또 날씨가 요즘에 뭐 삽시간에 바뀔 때가 있어가지고 좀 저희는 마음의 준비는 늘상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문 닫고 왔어요. 뒷자리 우리 0688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요즘 매일 제자리에서 뛰기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갱년기에 안 빠지던 살이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안 빠지던 살이 빠지는 거, 이 기분이 몹시 좋거든요. 아, 저도 오랜만에 한번 느껴보고 싶다. 저도 한번 제자리에서 뛰기 운동을 해봐야겠어요. 우리 0688님, 이렇게 아주 소소한 일상이지만 또 기쁨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또 위기를 한번 맞이했었거든요. 딸꾹질이 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다들 눈치 못 채셨죠? 하지만 요 딸꾹질, 요 오프닝 이렇게 딱 지나가고 신청곡 나가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제발 이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뭐 내땡버 이런데 딸꾹질 멈추는 방법 빨리 신속하게 검색해서 막 하고 하니까 딸꾹질이 멈췄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처럼요, 그리고 우리 0688님처럼요, 일상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저희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에, 그리고 저희 주변에 이미 이런 보물들이 묻혀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방송과 축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 신청곡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신청곡 나눠주시고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지금 뭐 제시어 제시는 따로 없으셔서 오늘은 요두 글자 어떨까요? 보물. 보물로 오늘은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출첵 제시어 보물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 듣고 오시죠. Nothing but the blood.

9507님, 극동방송 24시간 틀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리 아멘 이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시면서요, 늘 피곤함을 물리치시고 썸머 스페셜로 찬양 들려주셔서 은혜가 넘치네요.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 말씀과 찬양을 나눌 생각하면요, 와, 이 피곤함도 싹 가셔요. 힘이 납니다. 이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방송하신 분들 덕분에 이 아침이 참 행복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아침 또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보물 두 글자입니다. 0688님 보물 보내주셨네요. 자, 이어서 이 신청곡 듣고 오시죠. 우리 1772님의 신청곡이에요. 달리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0: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때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판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 자리 0535님 출첵. 보물처럼 소중한 극동방송의 복음 소식이 물결처럼 온 세상에 가득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극동방송의 복음 소식 물결처럼 온 세상에 가득 퍼져나가길 저도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우리 0535님 감사해요. 0593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새벽에 기상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샬주어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자마자 달리기라니요. 너무 좋네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0594님 대단하신데요, 진짜. 아침에 공부를 하세요? 아침이 아니지. 이 출근하기 전에 이 새벽에 기상해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0594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샬주와 잊지 않고 와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우리 0594님,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우리 지자리 9507님, 피디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오빠 딸이 내년 4월에 결혼하는데 아직 그 따님의 남자친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마음 문 열고 주님께 나아가길 중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둘째 오라버니, 오빠의 이 따님이 이제 결혼을 내년 4월에 앞두고 있는데 아직 그 예비 신랑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다 이제 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주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구호군실님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리 2642님 신청곡 하나님의 세계, 홍이사계의 하나님의 세계 신청한다고 또 보내주시면서 보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보아 같은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물소리처럼 시원함이 넘치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보아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물소리처럼 이 시간 시원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샬주와에 흘러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륙사이님 아주 은혜롭고 멋진 이행시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6809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신청곡 듣고 오면서 신청곡 듣고 싶으신 분들 더불어서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신청곡과 또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물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스페셜.
1: 휴자리 2312님, 할렐루야. 으아, 오늘 진짜 덥다. 아침 산책하고 와서 고등어 추어탕에 쌈 싸먹으면서 샬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최고인데요? 맞아요. 더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아, 오늘 진짜 덥네. 하지만 나 그럼에도 오늘 즐겁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또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그 더위도 싹 가시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고등어 추어탕 아침밥으로 최고일 것 같은데요. 저도 언제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아침 메뉴로 고등어 추어탕 추천하는 밥입니다. 뒷자리 0688님, 내일은 제 남편과 함께 공주로 1박 2일 성지순례 여행을 가는데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비가 오전 중에 잠시 왔다가 또 맑게 개는 걸로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또 안전한 은혜 넘치는 또 여행길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915님께서도요 보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아주 멋진 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딸꾹질을 했잖아요. 요 슬픔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물과 더불어서 딸꾹! 딸꾹도 두 글자 한번 받아볼게요. 둘 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보물 또는 딸꾹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뮤전 9030번으로 오늘은 출첵 제시어 보물 또는 제시어 받은 딸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청곡 듣고 오시죠. 2642님의 곡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주저리 203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근무 끝나고 출첵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또 야간 근무를 하시고 또 이렇게 퇴근길에 출첵을 하시는 우리 2034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쉬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으로 또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2034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런 복된 날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34님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두 차례 우리 7902님 출첵 제시어 주셨어요. 딸꾹이라고. 딸꾹 받아보니까 좀 귀엽다. 딸꾹 딸꾹 이런 느낌. 자, 오늘은 딸꾹 또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아요. 딸꾹. 꾹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출첵 제시어 보물 또는 딸꾹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772님께서요 저에겐요 이 보물 6명의 조카들이 있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 조카를 무척이나 많이 이뻐해요. 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6명의 보석 같은 조카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걸요. 우리 1772님 또 조카와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 또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너무 사랑스럽다. 4464님 보물 보내주셨고요. 자, 우리 2667님 보물로 출첵하면서요 이행시 한번 지어봤어요.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물로써 다시 씻어주시니 의인이로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신청곡까지 나눠주셨는데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시간 테너 지명훈의 목소리로 우리 2667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뒷자리 9507님, 딸기보다 더 달콤한 PD님 목소리가 국가를 넘는 방송이네요 라고 딸국으로 딸국 딸국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행시 또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정말 멋진걸요. 힘이 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복음을 가득 실은 이 극동 방송의 소리가 국경을 넘어 이 세계 열방에 가득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07님 감사해요. 참 힘이 나네요. 뒷자리 6708님, 딸깍딸깍 꼭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귀한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늘 이 아침 함께해 주셔서요. 이어서 영어 찬양 듣고 오실게요. A Likely Story.

주짜리 2312님, 보물. 보물 같은 샬조와 함께 할 수 있음에 무조건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2312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이 아침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무조건 감사, 감사, 감사입니다. 주짜리 6700님, 보물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보,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물, 물들지 않을 영원한 당신. 야, 마치 한편의 시처럼 좀 들리는데요. 너무 멋집니다.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주님만을 빛내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로 저는 받았어요. 괜찮죠?

6700님, 멋지고 은혜로운 이행시 감사해요. 6700님, 가운데 자리 4로 시작하는 6700님이세요. 보, 보석보다 빛나는 물, 물건은 성경책. 아멘, 맞습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물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성경책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뭐 딸국으로도 그리고 보물로도 이렇게 이행시도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추첨을 세 분 했어요. 먼저 뒷자리 2648님 축하드려요. 딸랑딸랑 꾹 눌러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도착했습니다. 하트. 예, 딸국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딸, 딸랑딸랑 꾹, 꾹 눌러주세요. 아, 이거 센스 만점이신데요. 2648님 대단하십니다. 자, 가마 감동됐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2648님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2383님 보물이라고 오늘 또 새싹분이신데 출첵 제시어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463님도 선물을 드릴게요. 보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1772님께서요. 보, 보석, 이른 아침 샬롬 좋은 아침 들을 수 있어 감사해요. 물, 물론 이젠 채널 고정하겠어요. 충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막 힘이 나는걸요. 저도 주님으로 완전 충성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방송하실 분들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려는 저희의 의지이고 결단인 것 같아요. 이 아침도 그돈 방송과 함께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이미 영광 올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그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해요. 다윗 왕이 기부온 사람의 손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줄 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사울 집안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강함이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덕분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 총 7명이 기부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언약을 파괴한 자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내준 것은 조상의 죄와 나라의 죄에 대한 빚을 갚는 적용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적용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날이 공교롭게도 보리백이 시작하는 첫날이었다고 해요. 이는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에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상의 죄, 깨어진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체와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깨뜨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기근을 끝내고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나의 정욕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고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왕의 사랑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식과 외손자들까지도 한날한시에 매달려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명예와 남편, 자식을 모두 잃은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한다는 율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공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환경이었죠. 그런데 리스바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않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칩니다. 구약에서 굵은 배는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지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굵은 배를 입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었어요. 리스바는 사울을 위해서나 죽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오직 내 죄를 자각하며 굵은 배를 깔아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 탓을 할 여유가 없어요. 리스바는 밤낮으로 깨어 낮에는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켰어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밤의 짐승과 낮의 새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는 않나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천국에 간 딸의 사명을 이어받아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잘 섬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린 것처럼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죄가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켜 그의 일곱 자손이 죽임당했듯이 신앙을 저버린 저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5년 전 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어요. 생전에 딸은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늘 안타까워하며 두 분을 예배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딸의 사명이 이제는 저의 사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 소천 후 제사가 폐해지고 시아버지도 교회에 나가셨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조상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요. 그리고 장례 예배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소천을 지켜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3년 기근 뒤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의 장례를 통해 저희 가정에 구원의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리스바가 사울 자손의 시체 곁을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저도 딸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지방에 사시는

0: 형님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축제 때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이 눈물겨운 회개의 소문은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리스바는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인계를 쓰거나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반석 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시신을 지켰을 뿐인데 그 행함이 소문이 되어 다윗에게 들린 것이죠. 이렇듯 오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조용히 내 죄를 보며 기다리는 것이 곧 주께서 보시는 진짜 행함이에요.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거두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원수의 가문까지 존귀하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해요. 나라의 기근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감동받은 왕의 순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살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기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남 탓을 하면서 해결책만을 찾아 동분서주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리스바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회개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기근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일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따다가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사진 보시면은 텅 비어 있는 교실입니다. 코로나 때의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텅 비어 있는 교실입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은 아실 때 한 교실에 콩나무 시루처럼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들은 오전반, 오후반 뭐 그렇게 있어서 이게 오후반 출신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다 학교를 안 가고 오전에 가는 아이들, 오후에 가는 아이들 그렇게 구분 지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반에 60명, 70명

당시 꽉 차게 좁은 교실 안에 그렇게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 반에 가봐야 17, 18, 19, 20명 그 정도 한 반에 적정 정원들입니다. 1대1의 교육, 소수 정예의 교육이 가능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자체가 줄었고요. 교실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텅 빈 교실이 학교인데요. 공교육의 현장인데 교회 교육도 텅 빈 교실과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초, 중, 고 등 학교에 한 반에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말고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믿음 좋은 애들 말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3명이 안 됩니다. 한 반에 2명, 1명 없는 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 손들어봐 그러면 1명 들거나 2명 정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초중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면은 선교학적으로 따지면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전도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죠.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가 뭐 크고 대단한 일, 물론 크고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꼭 해야 될 일이죠. 예. 근데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요, 해외에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문화권이 다른 곳에 있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이 선교입니다. 타 문화권. 타 문화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타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 포로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다니엘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생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바꿨습니다. 무슨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던 이름, 문화, 가치, 교육, 환경에서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 삼아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비극적인 다니엘 시대에 포로된 자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일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요, 이름은 한국식 이름, 기독교식 이름,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옛자를 넣기도 하고 하나님 하자를 넣기도 하고 주님의 주자를 넣기도 하고 찬송의 찬자를 넣기도 하고 뭐 다 이름은 넣어둡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 뭐 이름 뭐 피터, 존, 제임스, 뭐 벤자민 뭐 다 성경에 있는 이름들 다 갖다 놓지만 그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나마 오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 아까 상 받았던 친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은 신앙 교육의 현장에 있지만은 나머지 167시간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전혀 다른 영적 바벨론의 포로처럼 그렇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그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타문화권 사람과 같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텅 빈 교실. CTS의 뉴스에 나와 있는 보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교단들, 뭐 예장통합, 예장합동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큰 교단들, 한국의 교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교회만 수십 개입니다. 거의 9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단만. 여러분, 교단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주요 교단들의 교회 학교 아이들의 출석률이 30%. 교회 전체를 따지자면,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자면 60% 정도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국 교회를 다 통틀어 봤을 때 군소 교단까지 다 합쳐서 60% 정도가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애들도 없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없고. 예. 없어요.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없고요. 예. 교회 학교 연합회 보면은 그 이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교회 교육주의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각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 오늘 시편 126편을 함께 나눠보면서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꿈꾸는 것 같다또다, 기쁩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사실 원작으로 따지자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쁜 노래인데요, 저는 이번에 교회 교육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 왠지 뒤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은요 극명하게 다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 사랑,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매우 은혜롭고 매우 기쁘고 매우 즐겁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언자의 예언처럼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마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예배드리는 삶이 가능할까?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매우 매우 은혜롭고 기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난밤 잠을 설레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를 하고 찬양 한 소절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던 영적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기쁜 거예요. 죄된 내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토록 기도하던 내 남편이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예배의 감격이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은요 전혀 다른 내용의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아직도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나는 예배자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잡혀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내 가족, 형제, 동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이건, 자이건 그곳에서 여기로 오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바벨론의 생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봤자 별 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나는 여기 이미 적응했으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앉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0: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살기를 원하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시편 126편을 에스라가 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할 때 누가 주도했습니까?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요? 아직도 포로로 묶여있는 그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1: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0: 하나님,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옳지요, 옳지요. 우리는 지금 해방되었고 구원받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옛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묶여있는 그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극히 당연하죠.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매우 이기적인 거죠. 예, 매우 이기적인 거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고 나는 천국행 티켓 받았고 나는 예배를 회복했고 나는 기쁘고 됐어. 그러면 뭐 쟤네들은 저기서 뭐 그렇게 살다 죽든지 말든지 이것은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경험하는데 여전히 포로된 그들을 속히 돌려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매우 극명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신학적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명제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 이 신학적 명제가 시편 126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개인의 삶에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옛 생활의 습관, 옛 가치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마귀가 틈타게 하고 내 마음과 삶과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은 피폐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직 다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지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죄의 유혹 속에서 고난 속에 묶여있는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영적 삶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관점을 바꿔서 구원받은 어른 세대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요. 그때 초, 중고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에 아마 안 발을 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요즘은요, 아까도 봤죠. 텅 빈 교실, 텅 빈 주일학교, 텅 빈 중고등부. 어른 세대들은 이미 구원받았고요. 어른 세대들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어른 세대들은 바른 신앙생활의 교대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녀 세대들, 그들은 영적 기쁨, 예배의 감격, 구원의 은혜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런데 포로를 돌려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거기 앞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라고 남방 시내가 뭐예요? 이것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편 126편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뭐 암송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 교육 주일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방 시내들은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 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남방 시내들은 어떻게 흘러오길래 이렇게 시편 126편 기자가 노래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요. 남방 시내들 네게브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사막에 있는 지극히 작은 시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명확합니다. 건기, 건조한 때는 정말 사막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물이 생겨 흐르는 거죠.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 때 그렇게 메말라서 물 한 방울 없던 그곳에 시내는 시내가 생겨난다면 그 시내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겠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네게브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갈 때 그 비는 네게브 사막 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위쪽 산악지역에 내린 비가 흘러내려와서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게브에 있는 신강에 있는 봅니다. 저희 말랐던 이 네게브 사막에 갑자기 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은 맑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네게브 사막이 저렇게 시내처럼 흘러가고 물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메말랐던 땅에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해 가는 거죠. 이 물은 지금 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닙니다.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저 위쪽에서 흘렸던 비가 지금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사막이 매우 건조하고 사막이 아스팔트처럼 너무 매우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방지역에 있던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손실도 없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이 남방 네게브 사막을 완전히 시내로 강으로 만들어서 저 메말랐던 땅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기자가 뭐래요? 하나님, 저 네게브 사막에 가만히 봐도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저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비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시내를 이루듯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는 그들이 순식간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세요. 네게브 사막에 물을 흘려보내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들이 다시 물처럼 밀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사막은 사막이어서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사막은 사막이어서 물을 솟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물을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더라고요. 아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이와 같구나.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네게브 사막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은혜가 없이 쩍쩍 갈라져 있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메마르고

있다. 네게브 사막처럼. 처음 집사가 되고 처음 안수집사 되고 처음 권사가 됐을 때는 뭐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성경만 펴기도 펴면 심장이 뛰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그런 감격도 감동도 기대감도 없이 네게브 사막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물이 부어져도 흡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굳어버린. 근데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있으면, 영적 사막화에 빠져있으면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게브 사막에서 물을 저절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각자 심령에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결단으로 사막화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냐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저절로 뭐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면 저절로 기도가 막 되던가요?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안 들리던 말씀이 저절로 어느 순간 막 득도 하듯이 막 들리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 수십 킬로 위에 있는 그 물이 공급되어 짐으로 사막에 강이 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어른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로 한번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아 오늘부터 엄마 나 교회 갈게, 나 오늘부터 말씀 좀 읽을게.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문화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묶여있는 바벨론 그 지역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네게브 사막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십 킬로미터 위에 있는 저 북방 지역에서 물이 공급되어지듯이 그들에게도 물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공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급해야 합니다. 어른 세대들이 공급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라고 외치는 기성세대들이 여전히 영적 포로로 잡혀있는 자녀세대들을 위해 물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물을 공급해줍니까?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의 눈물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들의 삶에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하니 어른들이 내려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이 내려보내주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기도 학령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내놓고 안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서 애가 학원을 땡땡이 치가지고 학원 원장 선생님이 집에 전화 오면 그 집에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인마. 내가 도대체 얼마를 너한테 부어가지고 그 비싼 학원을 끊어줬는데 네가 학원을 빼먹어? 나 잘 되자고 그러냐? 너 잘 되자고 그러지? 막 난리가 날 겁니다. 학원 한번 빼먹으면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왜요? 비싼 돈 줬으니까. 내가 생각해봤어. 애들이 왜 교회를 빠질까? 돈을 안 받아서 그런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좀 학원비처럼 한 달에 막 30만 원씩 50만 원씩 과목별로 신약 50만 원 구약 50만 원 좀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들이 계좌이체 딱 시키면 주일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내가 없는 돈에 100만 원 교회에다가 냈는데 너 왜 안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돈을 안 내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교회를 안 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 학원 안 가면 난리가 나는데 교회 안 가는 건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출근

안 하고 막 회사에서 잘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전화해가지고 야야 가라, 직장 생활이 다 그렇다, 뭐 다 할 거면서 예. 직장만 다니면 교회는 안 다녀도 여러분 전화 한 통 안 하잖아요. 왜? 돈 잘 벌고 번듯한 직장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가도 전화 안 하잖아요. 교회 직장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면 어딜 가야 돼요? 에라이 말은 잘한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하면 뭐 작정 기도하고 뭐 다 하고 뭐 직장 가면 아이고 이제 됐다. 교회는 안 가는 걸 뭐. 직장에는 출근해도 아야야 빨리 일어나라. 출근 시간 늦겠다 막 깨우고 난리인데 주일날에는 아이고 피곤한데 자라. 부모 세대들이요 이기적이어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그러면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눈물로 물을 흘려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녀 세대들이 계속해서 영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죽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찬송가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저기 위에서 물이 흘러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 비는 없어요. 땅이 말라 있어요. 사막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흘려 보내주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에이 사막에 뭐 하려고 씨를 뿌려요? 다 말라 죽을 건데요. 아이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고생만 해요. 아니요. 메말라 있는 그 땅에 내 눈물로 물을 주고 그 땅을 파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학교 애들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거 해요?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뭐 남의 애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거 해요? 아니요. 메말라 보이는 황폐한 그 땅에 어른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에 물을, 수분을 줘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해당하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눈물 흘려 메마른 땅에 물을 줘야 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걸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씨가 든 늘어진 옷자락을 울면서 가지고 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씨가 든 늘어진 옷자락을 울면서 가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담고 갈 가방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씨앗을 담고 갈 여러분 봉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지금 어디다가 가지고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씨앗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요. 세상 교육과 비하면요 너무 열악해요. 뭐 가방 하나 봉지 하나 뭐 하나 없는 것 같아.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문화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옷자락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담아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눈물로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네게브 사막의 남방 시내들을 다시 물을 돌려 보내주시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기대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현재 지금 뿌리고 있는 자고요. 나가는 자는 지금과 앞으로 계속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오늘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관자라는 책에

0: 삼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년을 교회 간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교회 간다면 나무를 심고, 평생을 교회 간다면 사람을 키워라. 뭐 맞는 말이죠. 1년을 살려면 곡식 뿌려야 되고요. 10년을 잘 살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100년이 잘 되게 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100년 동안 결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저는 괜찮아요. 이제 나 구원받았고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어도 나는 사실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내야 진행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구원받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난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목회에 막차를 타가지고 이런 목회하는데 우리 부교역자들 저분들이 목회할 때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지금 나는 괜찮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가요?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 시가 생각나가지고 한 번 더 첨부해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아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부모 세대들의 마음이 주소에 우리 아이들 마음이 보여요? 우리 청년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이 아이들의 문화를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부모로 보내셨어요. 어른으로 보내셨어요. 옮기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네, 영적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지금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밝습니까? 권사님 자녀분들 영적으로 밝아요? 지금 예배 자리 있습니까?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 잘하니까, 학교 생활 잘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시집장가 갔으니까, 애 놓고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깁니다.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해도 뭔가 뚜렷한 것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만큼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나, 재정을 쏟아부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 왜?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언더우드가,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눈물을 흘리겠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조선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조선 땅에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배척했던 그들을 향해 놓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저들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심령에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입에 찬송 한 자락 없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곳에 남방 시내들까지 포로가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 믿음 붙잡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옷자락에 씨앗을 가지고서라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정인숙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좋은 일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은 좀 힘든 일을 먼저 하시는 편이신가요? 힘든 일도 있지만 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잠깐 멈춘 후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요. 마침표는 충분한 기도 후에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또 성령님의 응답하심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멈추지 마시고요. 나중으로 미루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즉각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맞아 내가 좀 미루고 있었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좋은 일은 빨리 행동으로 옮기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은 사실 내일은 불투명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거라 믿어요. 혹시 좋은 일을 갖고 계신가요? 그 일을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뜨란 오늘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듣고 싶은데 하는 곡 있으시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